분명히 또르르르 떨어져서 저기 옷장 아래 들어갔는데, 옷장 드러냈는데 동전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차오르는 분노, 베토벤도 느꼈나 봐요. 론도, 아, 카프리치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Rage over a lost penny, 작품 129를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또르르르 굴러가는 모습이라도 보면 그래도 그 존재를 확인했는데, 월 말이잖아요. 월급 들어왔다가 잠시, 아주 잠시 나의 통장을 거쳐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텅장을 보는 순간, 아 참 분노까지도 못 가고 그냥 어? 너무 망연자실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채워지셨나요? 자,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이에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4182 쓰는 분입니다. 감기 걸렸어요. 저희 집 2살 된 상큼이가

매달 어린이집에서 바이러스를 가져오네요. 온 가족이 콜록콜록 일주일째 모두 얼른 낫길 바라요 하셨어요. 아, 진짜 이게 상큼이가 이 진짜 이름인가요? 와, 상큼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매달 그냥 꼬박꼬박 가져오는지. 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바이러스 공동체. 사랑 공동체이자 바이러스 공동체. 모든 걸 다 나눈다. 아이고, 얼른 나으십시오. 면역력이 좀 높아져야 될 텐데 온 가족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건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이라 보내겠습니다. 4182 쓰는 분의 신청곡 클로드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듣겠습니다. 욜란다 콘도나시스의 하프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욜란다 콘도나시스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음악을 세 곡 이어서 감상하실 텐데 세 곡 모두 신청곡입니다. 먼저 2742 쓰는 분, 오늘 드디어 나의 70번째 생일을 맞았네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나의 첫 클래식 음악인 헨델의 수상음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음악이었군요. 준비했고요. 4603. 오늘은 엄마 아빠의 결혼 33주년입니다. 라디오에 100번 넘게 문자 보내도 한 번도 당첨 안 됐다는 아빠의 탄식이 안타까워 제가 대신 문자 보냅니다. 정말요? 100번 넘게 보내셨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다고요? 이럴 수가.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아빠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핸들의 불꽃놀이를 청하셨어요. 아, 왠지 따님인 것 같고, 그렇다고 딸이 했는데 왜 이렇게 단박에 되냐, 이것도 좀 마음 상하실 것 같은데 100번 넘기는 과장법이긴 하겠지만 진짜 좀 서운하셨겠습니다. 일단 33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고 행복하십시오. 두 분 두 잔의 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5799 쓰는 분, 윤주님 올해 만나 내내 푹 빠져있는 곡 핸델의 파사칼리아 신청해요. 무릎 수술 후 신체적 한계, 인간관계 한계로 요즘 마음의 심연 속에 깊이 빠져있어요. 더 깊이 빠져야 솟아날 구멍이 보이려나요? 10여 년 전 3년 넘게 공부했던 화엄경을 다시 꺼내어 보면서 깊은 고독을 점검하고 환한 숨통을 찾아보려고요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무릎 수술이라면 진짜 큰 수술인데요. 몸이 아플 땐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일단 책을 집으셨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돌파구를 찾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몸도 얼른 얼른 회복하시길, 그러면 마음도 좋아지실 겁니다. 5799 쓰는 분이었어요. 커피도 보내드리고 이 세 분이 청하신 곡 차례차례 들어보실까요? 핸델 수상음악 모음곡 2번 중에서 알라 혼 파이프, 그리고 왕궁의 불꽃놀이 중에서 네 번째 곡 환희, 이렇게 두 곡은 칼 미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세 번째로 핸델 파사칼리아, 할브루센 편곡의 이 곡은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나이젤 케네디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로 핸델 파사칼리아 들으셨습니다. 할브루센 편곡의 파사칼리아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두 곡 핸델의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중에서 알라 혼파이프 그리고 핸델의 왕궁

불꽃놀이 중에서 네 번째 곡 라 레주이상스 이렇게 발음할 것 같아요. 환희란 뜻입니다. 칼 뮌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공책입니다.

1778년 22살의 모차르트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잘츠부르크를 떠나 더 큰 도시에서 활동하겠다는 꿈을 품고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음악 애호가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기네 공작을 알게 되었고 공작

그 딸에게 음악도 가르치게 됐어요. 파리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모차르트는 공작의 집을 방문해서 음악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는 공작의 딸은 악기는 꽤 잘 다루는 편이었는데 작곡 실력은 모차르트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모차르트는 몇 마디 짧은 주제 선율을 직접 그려주고 그녀에게 그 다음을 이어받아 곡을 써봐라 건네줬죠. 그러면서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 직접 고쳐주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룻을 연주하는 아버지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플룻과 하프를 위한 몇 개의 소품도 작곡해서 그려주었죠. 기내 공작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음악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건 모차르트가 수업 내용을 직접 손으로 기록해둔 이것 공책 덕분이었습니다. 1778년 파리에서 이루어진 음악 수업에서 모차르트가 사용한 공책은 바로 얼마 전이죠.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책은 기내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압수돼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고요. 이때 여러 귀족 가문에서 워낙 방대한 문서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책도 익명의 자료로 분류되어서 도서관 외딴 곳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던 지난 2월 국립도서관의 한 학예사가 은퇴를 앞두고 이 익명의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모차르트의 공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음악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끝에 모차르트가 친필로 쓴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공책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차르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작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악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필로 적어놓은 플룻과 하프를 위한 7개의 소품 악보는 한 곡을 제외한 6곡이 모두 완성된 형태라 모차르트 작품 목록에도 곧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 공책 속의 음악은 지난 6월 21일 파리에서 공식 초연됐습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플룻 수석인 마틸드 칼데리니와 하피스트 니콜라 튤리에스가 연주를 맡았고요. 이 자리에서 모차르트의 공책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공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해당 곡은 아직 녹음된 적이 없어서 음원이 없어요. 대신 모차르트가 9살 때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6곡 중에서 쾌헬 29회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프로도 연주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이 곡 들어보시죠. 모차르트 소나타 D장조 쾌헬 작품 번호 29, 두 개 악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미뉴에토예요. 데이안 가브리게 플루시고요. 질케 아이히혼의 하프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소나타 D장조 쾌일 작품 번호 29.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미뉴에토 이렇게 두 개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 네안 가브릭의 플룻 실케 아이혼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두근두근 됩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모차르트가 노트에 남긴 이 플룻 연주곡. 조만간 또 이렇게 발표되고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해석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묻혀있는 모차르트 작품이 있다니 또 다른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오늘 음악 그리고 공책을 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엔 한스 폰 브론자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작품 10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와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코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이클 폰티의 피아노 리차드 카비 지휘하는 웨스트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한스 폰 브론자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작품 10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와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코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폰티의 피아노, 리차드 카비지아는 웨스트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노키오 다니엘 비달의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생박데이크 핑크 마티니의 연주였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 세 분이 한 곡을 청하셨어요. 이 곡이 요새 조금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임원성님, 첫인사 기념으로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소나타를 신청한다고. 반갑습니다. 임원성님, 용기 내서 사연 올리셨네요. 1949 쓰는 분, 꾀가 나고 핑계대고

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서운하죠. 그냥 70대입니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음악은 듣기만 하고 제목 외우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괄호 물음표의 깊은 슬픔이 요새 특히 와닿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1949 쓰는 분이었고요. 또한 분, 7281. 이분은 관악산 연주대가 멀리 보이는 뒷산 정상 정자에서 사연해 주셨습니다. 음악 좋아하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습관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헉헉 올라오는 길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힘을 주셨어요. 솔솔 부는 바람 속에 아르페지오의 소나타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디에 계신지 7281 쓰는 분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들으면서 바람도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세 분의 신청곡 선선하게 함께 나눌게요.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벤자민 브리튼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벤자민 브리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오보에와 바소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 베를린 바로크 졸리스텐의 연주로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오보에와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논 트로포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신윤주의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릴게요.

6월 29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이에요. 피아니스트 이면찬이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 오프스 클래식에서 올해 기악 연주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 클래식 음악 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오프스 클래식, 영국의 그라무폰상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상입니다. 이면찬은 지난 2월에 발매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기악 연주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면찬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베를린 필 최초의 여성 호른 주자 사라 윌리스도 같은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라벨 음반으로 이 부문을 수상한 바 있어서 2년 연속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동일한 상을 석권하는 새로운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한편 올해 기악 연주자상을 수상한 이면찬과 더불어 에노 클래식 다른 주요 부문의 수상자도 발표됐는데요. 올해 지휘자상은 안드리스 넬손스, 올해 여성 성악가상은 안나 루치아 레이터, 남성 성악가상은 이탈리아의 젊은 바리톤인 안드레 슈엔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이에요. KBS 교향악단의 제82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7월 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황혼의 마지막 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인 안토니 헤르무스의 지휘 아래 네덜란드와 러시아 음악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첫 곡으로는 네덜란드의 바그너라 불렸던 작곡가 요한 마게나흐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이 연주되고요. 이어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춤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바이올린 협연은 파격적인 스타일과 강렬한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세르비아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니아 라드로비치가 맞는데요. 긴 머리에 강렬한 무대 매너를 선보이는 라드로비치.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을 통해 긴장감 넘치는 해석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오는 8월 7일 개막하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휴대전화 전원 끄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축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베네데티는 이번 축제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조명 낮추기, 휴대전화 전원 끄기, lights down, phones off라는 모토를 발표했습니다. 베네데티 예술감독은 휴대전화 벨소리로 인해 몰입이 깨진다, 음악회장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특히 에딘버러 축제의 실황 경우 현장 관객뿐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중계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방송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든 청중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면 꼭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이 캠페인, 축제 기간 내내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올해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8월 7일 개막해서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오프스 클래식의 수상자 이면찬의 연주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아리아 1변주에서 6변주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와 1변주에서 6변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63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아사에 듣겠습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에서 함께 무대에 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둘로비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음악회에서 연주될 곡이기도 합니다.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에프 발레니 협주곡 2번 작품 63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아사이, 네마니아 라둘로비치 발린,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라드로비치의 연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프로코피에프고요. 다섯 개의 멜로디 중에서 안단테입니다. 네마니아 라드로비치 바이올린, 로르 파브르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요즘 수박이 제철이죠. 아, 요즘에는 이 씨 없는 수박도 있어서 아무래도 먹을 때는 좀 더 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없는 수박을 잘 기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네요. 자라는 속도도 더디고 모양이 고르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박 씨앗이 보내는 성장 신호가 주변 과육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과육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수박을 키워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것들에도 뜻밖의 역할과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수박을 먹을 때는 그 달고 시원한 맛을 만들어낸 씨앗의 수고도 함께 음미해 봐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세르지오 아사드의 모음곡 여름정원 가운데 초대,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은주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수영님 반갑습니다. 창원 대산 수박이 명품이네요. 당도가 많이 높고 아삭거리는데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적어주셨어요. 메모해 두었습니다. 저는 수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시원하고 달고 물이 많고 과육도 빨갛고 얼마나 이쁜가요? 공숙경님께서 저는 수박 씨도 좋아해서 오덕오덕 함께 먹으면 고소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있으세요? 저는 과육만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강영실님께서는 아예 저는 수박을 안 좋아해서 사본 적 없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여름에 수박을 안 드실 수가 있죠? 이게 썰기 귀찮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제 크니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사두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는데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럼 어떤 과일을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6월 29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월요일에는 음악실 매거진이 늘 준비되어 있죠? 이제 곧 시작합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지난주 독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두 젊은 음악가의 소식 지금 알려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올해 초 발매한 마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오푸스 클래식의 올해의 기악 연주자 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기악 연주자 부문에서는 임윤찬과 함께 음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와 베를린 필의 호른 단원인 사라 윌리스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같은 부문을 수상했었습니다. 올해 임윤찬이 그 뒤를 이으며 한국 피아니스트의 2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임윤찬은 항상 겸손하게 음악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시 밤의 한 구절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잠들지 마라, 예술가여, 잠에 굴복하지 마라. 너는 영원의 인질, 시간의 포로이니. 끊임없이 음악에 대해 고민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오푸스 클래식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휘자 양유라가 독일 자를란트 주립극장의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자리는 자를란트 국립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겸하는 자리로 임기는 내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유라는 아직 한국 관객들에게는 낯선 이름인데요.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2009년 독일로 건너간 뒤에서야 늦깎이로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데트몰트 음대를 졸업 후 겔첸키르헨, 킬, 아헨, 칼스루에를 비롯한 독일의 여러 극장에서 보조 지휘자로 활동하며 극장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갔지요. 2024년부터는 구스타프 말러, 리카르도 샤이가 거쳐간 독일의 명문 극장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 수석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 클래식 전문 사이트 바흐트랙이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 지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만큼 지금 유럽 무대에서 양유라를 향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그의 지휘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머지않아 한국 무대에서도 그의 음악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 가운데 제 16번째 변주부터 20번째 변주까지, 그리고 29, 30변주와 아리아 다카포,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16번째 변주부터 20번째 변주 그리고 29번째, 30번째 변주와 아리아 다 카포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림비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피아노 소리가 참 더위를 날릴 만큼 상큼하네요. 말씀하셨습니다. 김은희님, 임윤찬님의 음악을 섬기며 살겠다는 수상소감에서 어린 나이에도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시를 인용한 소감도 참 남달랐습니다. 전수형님, 윤찬님 앨범도 샀고 해외 공연도 갔으니 저에겐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국내 표, 임윤찬 씨 표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일본 등지 가까운 데를 나가야만 공연을 볼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예매가 너무너무나 어렵지요. 김선미님, 양유라, 독일 라이프지 오페라 수석 지휘자님, 대기만성형 진짜 멋지십니다. 이렇게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여름 과일 관련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금 읽어드릴까요? 재밌어요. 이정현님께서 어릴 적 대청마루에 앉아 얼음 동동 띄운 수박은 추억 속 그림이지요.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이병열님은 어릴 때 샘에서 꺼내 먹던 시원한 수박이 생각납니다. 와, 옛 추억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샘에서 꺼내 먹었다. 와. 용유미님께서는 전 참외랑 딱딱이 복숭아 너무 좋아합니다. 식감이 좋아서요. 아, 딱복 맛있죠. 아, 전 딱복, 말랑복, 천도복숭아, 황도백독 다 좋아합니다. 과일 이야기를 하니 행복해지며 배가 고파오네요. KBS 음악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이어서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화제의 공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그동안 뛰어난 기량은 물론 클래식 공연의 익숙한 형식을 벗어난 실험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연주자죠. 바로 내일 저녁 7시 30분 GS 아트센터에서도 양인모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무대가 펼쳐집니다. 2026 GS 아트센터 기획 시즌 공연 양인모 김치 앤 칩스 공연인데요. 미디어 아트 그룹 김치앤칩스와 양인모가 함께 선보이는 공연으로 바이올린의 소리와 빛의 다양한 질감을 결합해 관객들의 공감각을 깨워줄 새로운 형태의 무대입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바흐와 미니멀리즘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 또 전자음향을 이용한 줄리아 울프의 작품이 연주될 텐데요.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음악의 변화를 눈과 귀로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젊은 예술가들의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음악과 빛이 만나는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아라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라 폴리아 양인모의 바이올린 클레멘스 플릭의 합시코드 레아 라헬바더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르칸젤로 코랄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라 폴리아, 양인모의 바이올린, 클레멘스 플렉의 합시코드, 레아 라헬바더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최석근님께서 합시코드의 찰랑찰랑함 위로 번지는 바이올린의 광기어린 흐느낌과 이에 맘 아파하는 첼로의 낮은 구슬픔이라고 멋진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6084번 쓰시는 분, 출장 가는 버스에서 듣는 중인데 윤찬님 골드베르크에 이어 인모니니 연주까지 오늘 선곡 너무너무 좋습니다. 덥지만 음악 덕분에 기분이 상콤해집니다. 적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출장으로, 출장길에 오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네요. 일 잘 보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박병숙님께선 합시코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즐거운 한 주가 될 듯합니다. 리코더 소리도 좋아하거든요. 리코더 음악도 언제 들려주세요. 적어주셨어요. 언제 저희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 되는 성악가들의 매력적인 공연 소식도 알려드리죠.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는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도니제티의 광채가 열립니다. 김건우는 2016년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극장에서 활약해온 청량한 음색의 테너죠. 2019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는 도니제티의 미발표 오페라 나지다의 천사를 세계에 초연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김건우의 이름을 크게 알린 도니제티의 아리아와 가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음악학자 로저 파커가 발굴한 도니제티의 미공개 가곡들이 포함될 거라고 하는데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서정성으로 19세기 오페라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작곡가 도니제티의 깊은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피아니스트 이지혜가 함께합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는 바리톤 김태한의 페르소나 시리즈 그 세 번째 무대 사랑이 열립니다. 김태한은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며 총 4번의 페르소나 시리즈 공연을 선보이고 있죠. 그 세 번째 무대인 이번 공연에서는 라벨, 포레, 드뷔시를 비롯한 프랑스 가곡의 낭만적이고 다채로운 색채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와 비올리스트 신경식이 함께 하는데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김태한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그려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가곡 특유의 섬세한 정서와 풍부한 색채를 만날 수 있는 무대, 공연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린 눈물, 테너 벵자맹 베르넹의 노래, 엠마누엘 비오미 지휘하는 PKF 프라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어서 와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오 그대 다정한 나의 저녁별이여, 이 곡은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알랭 알티놀리가 지휘하는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하겠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오 그대 다정한 나의 저녁별이요.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알랭 알피놀리가 지휘하는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린 눈물 테너 벵자민 베르냉 에마뉘엘 비옴이 지휘하는 PKF 프라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리스트의 슈퍼의 오페라, 제미르와 아조르의 로망스, 장미, 이소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배우 브래드 피트는 2023년 세자르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이 시상식에서 브래드 피트는 영화 세븐, 파이트 클럽 등의 작업을 함께했던 데이비 핀처 감독에게 명예상을 수여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배우가 준비했던 헌사가 후에도 소소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헌사에서 브래드 피트는 자신이 최근에 읽었다던 책의 한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 속의 인물이 던진 질문이었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행을 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목적지일까요? 그랬더니 책 속의 또 다른 인물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로 헌사를 끝맺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 동안 영화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나 결과보다도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게 진정으로 남는 건 사람과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일 테니까요. 멀고도 어려운 길 위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196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스팅이 함께한 노래 들으셨는데요. 파바로티와 친구들 앨범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좋다고 5632번 쓰시는 분. 무슨 노래를 어찌 불러도 감출 수 없는 스팅의 매력. 맞아요, 석근님. 스팅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스팅이잖아요. 그게 또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첫 곡부터 마음을 많이 흔들었다고 8974번 쓰시는 분. 30여 년을

들었어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던 2023 세자르상 시상식 당시 브래드 피트의 헌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브래드 피트는 2020년에 이 세자르상 명예상 수상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3년 뒤에 시상자로는 참석한 거죠. 아마도 영화 작업을 함께했던 데이비드 핀치 감독이 상을 받는다니까 의리로 달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우정과 인연을 소중하게 잘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월요일에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튜브 보라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저와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냥 라디오로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신청곡은 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가인님이 브래드 피트의 헌사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여정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고 소희님도 생클로 상큼하게 한 주 출발합니다 하셨고 숙경님 첫 곡이 심쿵하네요. 은주님도 자두같이 새콤달콤한 생생클래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편안하게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비도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모데라토입니다. 빙상 루카스의 플룻과 에마누엘 스트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작품 107번이었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도 플루트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죠. 비도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모데라토, 펭상 루카스의 플루트와 에마누엘 스트로서, 트리오 O1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에마누엘 스트로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제니님이 샤미나드 많이 못 들어봤는데요 하셨고, 그러니까 또 KYCHO님께서 이거 단골곡입니다 하시면서 여류음악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세실 샤미나드고요. 프랑스 출신의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예, 또 대표적인 곡이죠. 플루트 독주, 플루트 협연곡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콘체르티노 함께 하셨어요. 5632번 쓰시는 분.

낮 12시에 함께하게 되어 기쁜 일입니다. 하셨고 아까 1960번 쓰시는 분 신청곡 들으셨군요. 듣다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시원함을 동반하네요. 하셨고 명수님은 지난 1월부터 생각했던 유럽 여행 4월에 예약했는데 어느새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인 신분의 아들이 휴가 낼 수 있는 시기에 맞췄어요. 아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실까요? 계획하셨던 일들 다 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또 여행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 나름의 멋으로 마음껏 충분히 즐기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은경님께서 오늘 시험기간이라서 조퇴하고 일찍 들어갑니다 하셨고요. YSCC님 육아하다가 아기 놀게 하고 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음악이에요 하셨는데 이어서 들을 이 모차르트의 곡도 아기와 듣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9861번 쓰시는 분은 아까 생명의 양식을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배웠는데 60이 넘은 지금 그때는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랬는데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곡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모차르트의 이 곡도 아마 오 이거 들으면 그러시지 않을까. 594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는데요. 지난 봄에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면서 그토록 해보고 싶은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드디어 마스터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선물하는 클래식 선물로 신청해 주셨어요. 모차르트의 론도 디장조 교회 485번이고요.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죠. 카를 슈타미츠의 클라리넷과 마술을 위한 이중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까지 들었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과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594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모차르트의 론도 디장조 QL485번이었고요. 마리아 조앙 피라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 곡 들으니까 잘츠부르크 여행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도시 전체가 모차르트의 음악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노래로 가득해서

그 여행지에서 들었던 음악이나 그 분위기는 그냥 잠깐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또다시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자판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모차르트의 곡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여행에서의 추억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동민님은 저는 내일 대장내시경이 잡혀 있어서 주말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주는 위안으로 잘 참아내려고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하루만 더 애쓰시고 4846번 쓰시는 분 태안 삼봉해변에 있습니다. 사위와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 5318번 쓰시는 분은 점심 후에 근처 공원에 산책 나왔는데요. 모차르트의 곡처럼 통통거리면서 걷게 되네요 하셨고 또 유튜브로 사이먼 킴님 여기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군요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레오나르트 폰 카레 세레나데 작품 99번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듣겠습니다. 마이클 케빈 존스의 첼로 아우구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456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까지 들었습니다. 김보음 소리의 연주로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이 열리고 마치 노래하는 것 같은 김보음 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장카를로 게레로가 지미하는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레오나르트 폰 카레 세레나데 작품 99번이었고요. 그 가운데 4악장 테마곤 바리아지오니였습니다. 마이클 케빈 존스의 첼로와 아구스틴 마루리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병윤님 지연씨 음성에 제 마음 열리고 경미님은 휴대전화 새로 장만해서 업데이트 중이라 정신없는데 이 곡 들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해줬고 아 봉용님도 참 좋았다고 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달콤하게 음성처럼 연주를 했을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 작품 80번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이제 브람스가 당시에 독일의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브람스에게 이 독일의 최고 뭐 살아있는 작곡가다라는 찬사와 함께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내심 이제 브람스가 좀 이에 상응하는 음악을 좀 작곡해 주기를 바래서 브람스가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브레슬라우 대학은 현재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곡은 뭔가 브람스 특유의 진중하고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 대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부르는 또 축제에서 부르는 대중적인 그런 노래들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섞어서 완성한 작품이거든요.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아카데믹 페스티벌 오버처 대학 죽전 서곡 작품 80번이었습니다. 크루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이 곡 들으니까 대학 시절 생각난다고 아 하셨는데 대학 때 하루키 소설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하루키가 생각나는 그런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 선물은 전시회 초대권이고요.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 코너에서도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소설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등을 쓴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플랫폼 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시회 제목이고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전시회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번 레인, 2번 레인, 3, 4, 5번 레인까지 갈색 페인트로 칠해진 달리기 코스로 시작되는 전시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받은 메달들과 누군가가 경기 때 신었던 것과 똑같은 러닝화 모델도 전시돼 있죠. 관람객을 불현듯 레이스 위에 세워놓는 전시. 바로 매일 아침 달리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관한 전시입니다.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전시의 제목은 작가 하루키가 달리기에 관해 쓴 에세이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말이죠.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이번 전시는 하루키의 문학세계뿐 아니라 취미 부자인 그의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시 시일이 바로 작가의 사적인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달리기 코스와 러닝화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의 루틴을 읽을 수 있고요. 첫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나왔던 콜라를 부은 핫케이크 모형과 그가 초년 시절에 일했던 재즈바 피터캣의 로고가 찍힌 LP 그리고 그가 수집하는 빈티지 티셔츠들도 볼 수 있죠.

또 한쪽 벽면은 널리 사랑받았던 소설 노르웨이의 숲 해외판 출간본들을 전시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설이 상실의 시대가 됐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불가능의 발라드, 독일에선 나오코의 미소 등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다네요. 이 전시는 하루키가 사랑했던 것들, 달리기뿐 아니라 고양이와 재즈, 위스키 등이 어떻게 그의 소설과 에세이에 섬세하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동선도 파란 동그라미로 표현된 고양이의 발자국을 따라가도록 안내해놨습니다. 그렇게 고양이를 안내를 따라 걷다 보면 하루키의 글에 35년간 삽화를 그렸던 안자이 미즈마루의 원화 약 200점도 볼 수 있고요. 이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 강혜랑과 김찬송, 순이지와 이원우, 한경우의 작품들을요. 이 작가들은 하루키의 소설을 깊이 있게 읽고 나서 유화와 조각, 라이팅북을 이용한 대규모 설치 작품 등을 완성했는데요. 이들 덕분에 관람객은 하루키 소설 속의 문장이 오디오로 흘러나오는 거대한 책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건 이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건넨 공통 질문들이었는데요. 작가로서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나만의 루틴이나 삶의 원칙이 있는가? 작업 외에 몰두하는 건 무엇이고 작가가 아닌 평범한 존재로서 일상에서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작가들은 저마다 작업을 더 잘 이어가기 위한 루틴과 작가가 아닌 일상인으로서의 행복을 털어놨습니다. 어쩌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많은 에세이집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삶의 태도도 이 질문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일하는 자아와 그 외의 자아, 그 사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가? 작가 하루키를 사랑하는 하루키스트들이 그토록 많은 것도 하루키의 멋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담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틀즈의 노르웨이지안 우드였습니다. 웨란 쥬쇼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병조님께서 이 노래는 무슨 가구를 보고 작곡한 거라고 하죠. 노르웨이의 숲이 아니고 하셨는데 하루키의 그 소설 노르웨이의 숲의 모티브이자 제목이 된 작품인데요. 아까 이노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키는 공항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지안 우드를 듣고 노르웨이 숲이라고 했는데 비틀즈의 곡은 노르웨이 가구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하셨는데 우즈라고 하면 숲인데 우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고요. 에버그린님도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이 두 권 아 이 책들 읽으셨다고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전해주셨고 한 끼만 먹어서 하루 끼일까요? 아 하루 한 끼 영실님 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서울 논현동의 플랫포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8월 2일까지 하는 전시입니다. 하루 끼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하루키가 즐겨 듣는 재즈곡들을 빈백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재즈바 같은 공간도 있고요. 그의 소설과 에세이 속에 등장했던 위스키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놀라운 건 이 작가 하루키가 이토록 취미 부자인데요. 책도 정말 많이 냈잖아요. 현재까지 단독 저서만 102권을 출간했고 해외 작품은 105권을 번역해서 출간했다고 합니다. 역시 체력이 국력, 달리기의 힘이었을까요? 작가로서도 또 번역가로서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 초대권 저희 선물로 마련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명 듣고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혜용님도 저도 작가입니다. 아크릴화 또 백자에 청화 알료를 그리는 작가인데요.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서 평상시에는 라디오로 항상 청취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취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워낙 클래식에 해박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자와 세이지와 음악을 이야기하다 이 책도 참 좋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루키의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전시회 보시면 그 감동이 더할 것 같아요. 그 전시회 그 리뷰를 저 잠시 찾아봤는데 아주 색채감도 있고 기분 전환도 되는 그런 밝고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음악들 세 곡 이어서 가겠습니다. 453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리노 로타가 작곡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 주제음악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듣겠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53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니노 로타가 작곡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 주제음악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디카프아의 오솔레미오 오나의 태양 들으셨는데 이게 누구냐 공개시판에서 누구의 음성이냐 조금 파바로티보다 약한 거 아니냐 하셨는데 대신 좀 부드러움이 가미된 것 같아요.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니쿨리 푸니쿨라였고요. 조엘 프란치스코 페리의 만돌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랑드롱 생각난다고 신숙님 아 그리고 인원님도 고인이 된 알랑드롱의 차갑고 파란 눈 양복점에 어김없이 걸려 있었죠 하셨고요. 그리고 락선님이 하루 종일 클래식 FM 청취하는데요.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라디오에 글 쓰는 거라서 기대된다고 전시회에 응모하셨군요. 그리고 진숙님께서도 하루키의 문체는 뭔가 흡입

흡입력이 있어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네요 하시면서 초대권 신청해 주셨는데 꼭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음악뿐만 아니라 다방면 예술에 다 관심이 많으신 걸 또 새삼 이렇게 전시회 초대권이나 책 선물 드릴 때 많이 느껴요. 윤정님께서는 중학교 때 반해버린 태양은 가득히 알랭드롱의 눈빛과 더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은희님이 오늘 뜨는 보름달은 딸기 문,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오늘 밤만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면 영원히 맺어진다는 딸기 달 보면서 우리 함께 특별해져 보아요 하셔서 좀 찾아봤는데 오늘 밤에 뜨는 달이 스트로베리 문, 그러니까 딸기 달인가 봐요. 과거 이제 인디언들이 계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달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6월에 야생 딸기를 수확하는 짧은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딸기를 수확하는 달이라고 부른 게 시초라고 저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장미가 만개해서 로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꿀을 채취하는 시기라고 해서 허니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신혼여행을 뜻하는 말의 어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은희님 덕분에 새로운 거 알게 됐어요. 제잉님은 생생클래식을 통해서 클래식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클리니. 나 저는 클리니 한참 못 알아도 클래식 어린이의 합성어인가 보죠. 항상 고맙고 감동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입문자들도 거부감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로시니의 원곡을 리스트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윌리엄 텔 서곡 니우니우 중국 출신의 그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죠. 니우니우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레하르의 금관 왈츠 작품 79번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하르의 금가은 왈츠 작품 79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왜 금가은일까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그 공작 부인이 주최했던 자선무도회의 주제가 금과 은이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왈츠곡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반짝반짝 화려한 보석 같은 느낌이 나는 곡이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2010년 드레스덴 신년음악회 실황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피아노를 위해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니우니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318번 쓰시는 분, 오늘따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애쓰신 마음이 선곡에서 느껴집니다 하셨고, 소희님도 노동요로 최고네요. 바느질 작업 중인데 손놀림이 빨라지는 느낌적인 느낌 하셨고, 아 그리고 성영님도 또 예린님도 전시에 꼭 가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전시회 초대권은 꼭 홈페이지에 남겨주셔야 접수가 가능하고요.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꼭 이용하셔서 전시회에 꼭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61번 쓰시는 분은 이제 휴가가 끝나가나 봐요. 이번 주 마음이 왜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셨는데 이 귀한 하루하루를 또 잘 즐기고 계신가요? 생생클래식과 함께해 주시니 또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필리포 그라냐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F장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입니다. 레오니드 커간의 바이올린과 알렉산더 이바노프 크람스코이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라냐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F장 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였습니다. 레오니드 커건의 바이올린과 알렉산더 이바노프 크람스코이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예랑님이 아까 금가은 왈츠 여기저기 신청해 보았는데 듣지 못했거든요. 오늘 귀가 번뜩 뛰어서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반가우셨군요. 신청곡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지는 못해도 꼭 기억했다가 전해드리니까요. 편하실 때 뭐 듣고 싶었던 음악들 잔뜩 올려주세요. 오늘 끝곡이 되려나요? 슈베르트의 론도 도이치 438번입니다. 제임스 에너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루 만츠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론도 도이지 438번이었습니다.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루 만츠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딸기달 꼭 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협주곡인데요.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쉐리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유명음반 오늘 월요일인데요. 좀 심각하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작품 번호 32, 존 바빌롤리가 주연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마법의 지휘봉 황홀경입니다. 존 바비롤리, 그가 지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작품 번호 32,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가 첼로 없이고 피에르 프루니에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음원이죠. 스테레오 시절 이후, 스테레오 시절에 접어든 이후에 나온 음반 가운데서는 제 개인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연주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다른 첼리스트처럼 프레이징이 유려하거나 또는 격조가 있다거나 이런 것과는 달리 살짝 짧죠. 그 대신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볼자가 첼로 협주곡과 어우러져서 최고의 명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지 쉘의 뒷받침도 뛰어나고요. 안토니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쉘이 주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셔리 주연은 베를린의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4번의 부정조 작품번호 15-1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뭐 취향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녹턴 하면 아로우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4번의 부장조 작품번호 15의 1 클라우디오 아로우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리히터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연주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 탄생할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죠. 클래식 애호가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도 익숙한 곡이 됩니다. 당연히 할리우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이 토키 영화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나온 이 곡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 할리우드 영화의 멜로물의 사운드 트랙이 바로 이 곡을 흉내낸 것들이 많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딘 셸의 바르샤바 협주곡도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축소판이었죠. 그런데 60년대 접어들면서 이 리히터의 연주는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때까지 달콤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도취적인 그런 연주, 영화음악 같은 연주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반해서 리히터는 철학적 무게감, 이 곡이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었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 철학적 깊이감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원본의 정신에 의거한 그런 감상주의가 거친 연주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역시 리히터의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연주 비할 바가 없습니다. 모노 시절 레코딩도 있습니다만 역시 스테레오 레코딩 어쩔 수 없이 음질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스비아트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의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사프 미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F장조 리옹 번호 775 페드리코 굴릴미의 바이올린 로베르토 로레지안의 오르간 페드리코 마리아 자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코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의 부장초 리옹번호 775, 페데리코 굴리엘미의 바이올린, 로베르토 로레지안의 오르간, 그리고 페데리코 마리아 자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코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지 명금한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자나무는 느리게 대신 아주 오래 자라는 나무입니다. 1년에 1mm 남짓 자라면서 지름이 20cm가 되기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둘레를 넓혀가며 수백 년을 살아가죠. 느린 대신 결은 곱고 단단해서

심지어 열매도 서두르지 않아요. 열매는 맺힌 해에 익지 않고 한 해를 더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익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나무. 이 비자나무의 매력인데요. 그런데 그 단단하고 오래 사는 좋은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난개발과 숲의 변화, 또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 약하다는 점 등 뭐 여러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 비자나무에게 응원을 보낼 수 있다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주렴. 어쩌면 비자나무도 우리에게 같은 걸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어디에서든 끝까지 잘 살아가렴.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합창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데어 게르트너 정원사 작품 번호 17-3입니다.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신분이 높은 귀족 여인. 아마도 자신을 고용한 주인의 아내? 그녀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정원사의 애틋한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부다페스트 코다이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메리케 시도 있어요. 후고 볼프와 슈만이 그 작품에 곡을 붙였죠. 거기서는 그 주인집 따님이 등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청년 정원사가 나무들을 가꾸고 있으면 그 정원을 거닐고 혹은 차를 마시는 그 귀족 여인들을 자주 맞부딪힐 수가 있었겠죠. 신분이 높은 여인에 대한 어떤 선망이랄까? 그런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 정원에도 비자나무가 있었을까요? 비자나무를 담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느려도 오래 또 단단하게 한 주를 살아낼 준비 되셨나요? 응원을 담은 노래들로 한 시간 동안 논할 함께 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프랑시스 블랑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Le chemin de l'amour, 사랑의 길. 이 곡을 쓰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두려움, 불안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이 사랑의 길이 흐려질지라도 선명히 기억하겠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디봉, 아망딘 사바리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피에르 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 멜로디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엑도흐 베를리오즈의 가곡이었어요. 라 벨 보야주에즈, 아름다운 여행자. 아홉 개의 아일랜드 멜로디, 작품 번호 2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멜로디. 아일랜드 시인이죠. 토마스 모어의 시를 번역해서 그 가사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홀로 여행하는 나그네 여인의 신부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 바리톤 토마스 햄슨, 제프리 팔센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멜로디는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이 불렀고요. 아망딘 사바리의 피아노, 크리스티앙 피에를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로 건너가 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칸타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제목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하이든이 궁정 악장으로 일했던 그 오스트리아 가문,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헝가리 가문이겠죠? 에스테르 하지가의 그 후작의 귀국을 축하하면서 이 음악을 헌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그 중에서 합창 감상하시겠습니다. 샘브라케 인퀘스토, 이렇게 좋은 날에는. 아, 제목부터 찬양의 의미가 짙게 깔려있네요. 소프라노 임선예의 음성, 안드레아스 스페링이 지휘하는 보컬 앙상블 퀘른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축하 칸타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중에서 합창 이렇게 좋은 날에는 소프라노 임선예가 불렀고요. 안드레아스 스페링이 지휘하는 보컬 앙상블 퀼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의 하모니였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프란시스코 다레가의 레쿠에로도스 델라 알람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정을 방문한 뒤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죠. 오늘은 가사를 붙인 노래 사라 브라인만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벨칸토 오페라 만나보시죠. 연대딸 중에서 마리에 아리아 여주인공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Il faut partir, 이제 떠나야 해요. 연대 군인들에 의해 길러진 그녀의 신분이 귀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토니와 헤어지는 슬픔을 담은 작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줄리 퓨스,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테너의 에베레스트라 불린다 그래요. 뭐 하이시를 그러니까 다섯 번은 넘기고 한 열 번 가까이 질러야 하는 정말 고난도 기교의 아리아죠. 토니오가 부르는 아 메자미 겔주 흐드팻트. 아 친구들이여 오늘은 최고로 좋은 날. 사랑하는 마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고선 이 병사들 앞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의 대표적인 테너죠. 후안디에고 플로레스의 음성이었어요. 앵콜을 금지하는 라스칼라에서 정말 거듭된 요청 끝에 결국 이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그러면 하이시를 20번 가까이 내지른 건가요?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하는 밀라노 쥐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사실 벨칸토 오페라다 보니까 이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작품 굉장히 노래들이 경쾌하고 화려한데요. 먼저 들으신 이 마리의 아리아, 이 슬픔의 노래만 조금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은은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떠나야 해요. 소프라노 줄리 푹스가 불렀고요.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핸델과 동시대 인물로 18세기 영국에서 교회음악과 관현악을 이끌며 영국음악의 전통을 지켜낸 작곡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보이스. 핸델보다 26년 늦게 태어난 그는 핸델 이후 영국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영국 교회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어린 시절엔 세인트 폴 대성당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작곡가와 오르가니스트인 모리스 그린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25살에 왕실 예배당의 작곡가가 됐고요. 44살에는 영국 왕실 음악감독에 임명돼서 영국 성공회 전통의 합창음악을 많이 남겼죠. 하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교회 음악가와 극음악 작곡가의 경계가 오늘날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폴 대성당과 왕실 예배당에서 활동한 교회 음악가였던 그 역시 동시대 궁정과 귀족 사회를 위한 송가, 마스크, 세레나타, 또 연극 부수 음악을 꾸준하게 작곡했죠. 특히 당시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 아래 성경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한 영어 음악극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세레나타가 바로 보이스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뛰어난 지혜와 번영의 시대를 이끈 성경 속 전설적인 통치자인데요. 당시 영국 사회가 이상으로 삼았던 건 지혜로운 통치와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영국인들이 꿈꾸던 지혜로운 통치와 평화로운 세상을 솔로몬이란 인물을 통해 노래하고자 했던 작품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종교음악이라기보다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그린 18세기 영국의 목가적인 음악극에 가깝습니다. 세레나타는 오페라처럼 여러 막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번호곡들로 이루어진 단막 형식의 작품인데요. 이 세레나타 솔로몬은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그리기보다는 평화와 조화, 또 이상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에 등장하는 저녁 무렵의 평화로운 자연을 노래하는 영국 바로크의 대표적인 목가풍 아리아, 부드럽게 불어라 남풍아, Softly Rise a Southern Breeze입니다.

부드럽게 불어라 남녘 바람아, 숲과 계곡을 어루만지고 새들의 노래를 깨워 평화로운 저녁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해다오. 이 남풍, 나무, 계곡, 새들의 노래, 또 저녁의 고요함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람과 평화를 그린 노래입니다. 영국 작곡가 윌리엄 보이스가 만든 세레나타 솔로몬 가운데 부드럽게 불어라 남풍아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아, 그동안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 김승희 아나운서가 대신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뭐 워낙 클래식도 좋아하고 또 많이 알고 있어서 뭐 걱정이 안 되네요. 든든합니다.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나는 조그만 마을의 이발사가 되고 싶다. 거칠어진 그들의 턱수염을 밀어주는 이발사가 되고 싶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하지 말라던 허름한 액자에 걸려있던 시. 삶은 끝내 가난한 그들을 속이고 나도

또 속였지만 나는 조그마한 마을의 이발사가 되고 싶다. 이중관 시인의 조그마한 마을의 이발사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린 시절 이발관 액자에서 보았던 시 한 구절에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삶은 결국 많은 이들을 속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삶에 지친 이들의 수염을 밀어주고 싶다고 하네요. 시인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조그마한 마을의 이발관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돌아가고픈 조그마한 공간이 있을까요? 오늘 첫 곡 원장현 작곡 소세원 함께하겠습니다. 원장현의 대금과 안수련의 신디사이즈 연주입니다.

원장현 작곡 소세원, 원장현의 대금과 안수련의 신디사이즈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준관 시인의 조그만 마을의 이발사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던 동네 이발관을 떠올리면서 시인은 언젠가 작은 마을의 이발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그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삶에 지쳤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일까요? 비슷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먼 훗날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시간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리죠. 정미나 로맨스조 작사, 정미나 작곡 무엇이 되어, 정민아의 25연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병우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강혜진의 아쟁 연주, 원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곡은 정미나 로맨스조 작사, 정미나 작곡 무엇이 되어, 정미나의 25인 갈금 병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에 이어서 전해드리죠.

마철령 올라앉아 동해를 굽어보니 물 밖에 구름이요 구름 밖에 하늘이라. 아마도 평생 장관은 이것인가 하노라.

송계 연월옹이 지은 시조입니다. 송계 연월옹은 그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사와 시조를 모아놓은 책 고금 가곡 끝에 그 호가 쓰여 있을 뿐이죠. 고금 가곡에는 송계 연월옹 자신이 지은 노래도 실려 있는데요. 그 시조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중 한 수를 더 읽어볼까요? 저 건너 큰 기와집 위태이도 기울었네. 저 집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어디가 긴 나무 얻어 괴어두면 좋을까. 건너편 큰 집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기와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권세 높은 사람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송계 연월옹은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가 생을 마칠 때가 돼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조도 있습니다. 연분이 그만인가 오늘이 이별이라 읽어 삼천리에 또 언제 다시 보리 꽃 피고 달이 밝거든 날 왔는가 여겨라.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서 이제 떠나야겠지만 꽃 피고 달이 밝으면 자신이 온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 시조 한 수가 참으로 멋진 유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송계 연월옹이 지은 시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진정한 풍요객이었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헌천수 김정승의 퉁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영동 작곡 월인 청강지곡 준비했습니다. 달과 물, 물의 노래, 흐르는 강, 달빛, 물, 들, 굽이치는 강물, 다시 달과 물로 끝나는 이 곡 들어보시죠. 이윤아의 25년 가요금과 권성택의 타 연주입니다.

달과 물, 물의 노래, 흐르는 강, 달빛, 물, 들, 굽이치는 강물, 다시 달과 물로 끝나는 김영동 작곡 월인 청강지구 감상하셨습니다. 이윤아의 25년 가을금과 권성택의 다견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풍요마을 우리음악 우리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병기 작곡 이세환 편곡 침향무 준비했는데요. 가을금 독주곡을 검은고 중주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금유락회 연주로 함께하시죠.

가을금 독주곡을 검은고 중주곡으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황병기 작곡, 이세환 편곡, 침향무. 금유락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안녕 하고 누군가와 처음 인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인사를 했던 대상들이 나를 향해 안녕 하고 인사를 해오는 시간이 있지요. 모든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이 캄캄한 밤을 헤맬 때 어디선가 안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타구르 시인이 가장 사랑한 인사말은 발로바시였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바람을 만날 때 시인은 발로바시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뜻을 지닌 벵고로였지요. 곽재구 시인의 산문집 길귀신의 노래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을 향해 또 자연을 향해서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대상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고르 시인도 그랬다고 합니다. 하늘과 구름과 바람을 향해 발로바시라고 인사를 건네면 자연이 그를 향해 다시 인사를 건넸다는데 그 순간이 바로 시가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곽재구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사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인사를 하겠죠. 만약 믿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일 작곡 옴타라, 강권순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네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분주하게 보내셨다면 평온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 휴양지의 풍광이 아름다웠던 영화 뉴스에는 더 이상 지휘봉을 잡지 않겠다는 노년의 음악가와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영화감독, 미스 유니버스, 전직 축구선수 등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엔 공중부양을 시도하는 스님도 있었죠. 그토록 아름다운 곳에 요양을 왔으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명예와 욕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공중부양에 성공하는 장면을 영화가 굳이 보여준 건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나름의 질문이기도 했겠죠. 다시 지위를 시도하는

착한 노지휘자,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배우, 절벽을 등반하며 상처와 두려움을 헤쳐가는 여인. 영화 뉴스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를 무겁게 끌어당기던 것 하나쯤 버리고 홀가분해진 저녁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월요일 저녁을 아주 힘차게 신나게 출발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네, 플라잉이었어요. 스티브 버라켓,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스티브 버라켓의 플라잉 들으셨습니다. 김희재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전기현님, 세음가족님 반가워요. 오늘도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송경엽 씨, 고흥 엄마 집 근처 처음 저맘 독점마을의 저수지를 보며 캠핑카 뒷문 열고 블로그 글을 쓰고 보니 딱 6시 정각이 됐네요. 하시면서 네, 바로 또 세상의 모든 음악에도 글을 보내주셨네요. 송경엽 씨도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그리고 그 어원은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곡은 브라질의 음악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 까이미 가족 가운데 아버지인 도리바우 까이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인데, 이 곡을 그 도리바우 까이미 센테나리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뮤지션들이 헌정 앨범을 지난 2014년에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슈쿠부와르키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도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주디 갈란드가 노래한 Fly Me to the Moon이었어요. 이 곡을 프랑크 시나트라보다 사실 한해 먼저 불렀었는데요. 그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황인경 씨께서 오늘 오프닝은 마음에 더 스며드네요. 종일 마음이 무엇을 좇찾는지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내려놓고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397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한 나만의 여름나기 플레이리스트예요. 새음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플레이리스트에 여러 곡을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이탈리아의 그룹이죠. 토토쿠뚜니오가 리더였던 그룹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하면은 모르셔도 아마 조다생의 레테 안디아, 인디안 썸머 하면 샹송으로도 익숙한 곡이죠. 그 원곡입니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영어로 내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스캣 혼성 코러스가 들어간 곡입니다.
1: 유노 I never realized that a world so incredibly far away as Africa could be so close to me. Look where we are right now, on this pitiful little piece of grass, suffocated by a sea of cement. Oppressed by all the traffic. Look at the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끼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누가, 그 누가라는 의미인데요. 영화 프로페셔널, 샹폴 벨몽도 주연의 프랑스 영화의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전에, 한 10년 전에 다른 이탈리아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인데 재사용을 했지요.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깐사우두막, 바다의 노래라는 곡. 원래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의 파두, 솔리다, 고독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바꾸고 제목도 바꾸어서 둘스 봉투슈라는 후배 파디스타가 불렀죠. 이 둘스 봉투슈는 에니오 모리꼬네가 픽한 여가수이기도 하죠. 그녀와 함께 앨범도 하나 작업을 했으니까 말이죠. 둘스 봉투슈가 노래한 바다의 노래 깐사우두막 두 번째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그룹 알바트로스, 토토쿠뚜니오가 이끄는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애니현님, 네, 애니현2433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이제서 이 노래 제목을 알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를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7630번 쓰시는 분, 계절이 변하듯 저의 삶도 변하고 어느덧 대학교 졸업도 머지않았는데 세운만큼은 그 모든 시간을 꽉 채워주며 한결같군요.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라고 개근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6947번 쓰시는 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위스키 온더락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연주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현실은 얼음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위스키가 빠졌네요. 그렇죠?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 몰도바였는데요. 이 곡도 네, 조만간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 일단은 얼음물로 좀 위로를 하시고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가운데 소프라노의 아리아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Sheep may safely gay grace. 이 곡을 메리 하우가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편곡을 했죠. 그 편곡 버전을 안젤라 휴이트가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이었어요.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가 되겠죠. 19세기 중반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찬송가지요. 이 곡 오늘 영국의 보이스 오프라노 안소니 웨이 그리고 세인트 폴 대성당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사냥 칸타타 가운데 Sheep may safely graze.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를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의 연주였습니다. 2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건너왔어요 하셨네요. 이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트럼펫 연주곡 한 곡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많이 건너오시면 좋겠는데, 네,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어떤 듣던 그런 늘 접하던 또 음악들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참,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트럼펫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시드니 베셰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인디언 썸머라는 곡이에요. 1920년대 때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 시드니 베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그리고 그의 뉴 올리언스 핏 워머스가 함께 연주합니다.

0: 라틴계 가수들은 자신만의 구호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출신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의 구호는 아스카르였는데요. 설탕이라는 이 구호는 달콤해서 환호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녀의 인생관과 노래,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구호와 일치했기 때문일 겁니다. 셀리아 크루스가 평생 품었던 소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하죠. 난 항상 행복해요. 슬픈 말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셀리아 크루스는 특히 망명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설탕처럼 달콤하진 않았죠. 쿠바에서 태어난 셀리아 크루스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데 어디서나 노래를 부르면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수가 됐고 최고의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쿠바 혁명으로 모든 것이 변하자 셀리아 크루스는 1960년에 미국 망명길에 올랐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쿠바로 돌아가지 못했죠. 셀리아 크루스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공연은 관타나모에서 열린 공연이었을 겁니다. 관타나모는 쿠바의 영토 안에 있는 미군 기지죠. 셀리아 크루스는 이곳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는데 1990년 쿠바를 떠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땅 관타나모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망명한 모든 쿠바인의 이름으로 조국의 대지에 입맞춤했다고 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버전의 관타나메라가 있지만 셀리아 크루스가 부르는 관타나메라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타나모 공연에서 관타나메라를 불렀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셀리아 크루스가 부르는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아가씨 들어보시죠.
1: 알란테이고 알란테이고 동맹들이 활약한

número

관타나모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 셀리아 크루스는 관타나모의 흙 한 줌을 병에 담아 가져왔다고 하죠. 쿠바의 혼을 담은 이 흙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한 뮤직 어워즈에서는 제니퍼 로페스가 셀리아 크루스에게 바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셀리아 크루스. 음악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슬픔을 잊기 바라며 아스카르를 외쳤던 셀리아 크루스는 쿠바를 떠나온 사람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겠다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쿠바 출신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가 부른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아가씨에 귀 기울여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주는 1999년에 발표한 A Night of Salsa라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셀리아 크루스 and Friends, 여러 친구들과 함께한 앨범이었는데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라 인디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지오니 파체코, 역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티토 푸엔테도 함께 피처링해준 셀리아 크루스의 관타나메라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엔 관타나모입니다. 그러니까 관타나모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은 쿠바의 손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셉테토 나시오날 이그나시오 피네이로의 연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엔 관타나모, 관타나모에서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곡은 세테토 나시오날 이그나시오 피니에이로, 쿠바의 손그룹인데요. 그들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0849번 쓰시는 분, 아파서 입원 중인데 4인실에서 이어폰으로 클래식 FM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음악, 좋은 음악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요.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084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새벽,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어빙 벌린의 곡입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였어요. 이거 원래 뮤지컬 영화 탑햇라는 1935년 영화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프레드 아스테어는 이 영화에서 Cheek to Cheek라는 노래도 더 유명한 그 노래도 불렀죠. Isn't this a lovely day? 이 곡 오늘은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에서 매직 월츠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지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콤비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그 주인공, 천재 피아니스트인 주인공의 그 피아노 연주 곡들은 또 다른 작곡가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아메데오 또마지가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매직 월츠 들으셨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저도 다른 방송에서 넘어와서 잘 듣고 있다가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작품 마감해야 하는데 저 말고 건너온 분 계시다니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네, 저도 화이팅 손 들어봅니다. 작품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연 보면 말이죠. 그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작업하신다는 분 많이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내보는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4살 된 딸아이의 책 읽는 소리와 이제 100일 된 아들의 장난감 소리에 섞인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낙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아내 생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셨는데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힘들 텐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가족의 맑은 날씨가 되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연애 시절 자주 듣던 곡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네, 아내분 생일 축하곡으로 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9010번 쓰시는 분, 평일 저녁에 마을 논길을 신랑과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길가에 금개구이며 꽃양귀비 씨앗도 한 움큼 담아가고 있어요. 안성의 시골 마을을 걷는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정환 씨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분도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앞에 박성진 씨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청하신 곡이 The Moon, The Stars and You입니다. 닐스 란그렌, 스웨덴의 뮤지션이죠. 그의 노래와 트롬본 연주 전해드립니다.

산타페라는 곡이었어요. 공이로비라는 그룹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우리 형제가 주축이 된 그룹이죠. 객원 보컬을 기용하면서 음악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동생인 정석원이 작곡한 산타페, 이정식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The Moon, The Stars and You, 달, 별, 그리고 당신이라는 이 곡, 스웨덴 출신의 뮤지션 닐스 란그렌의 목소리와 트롬본 연주였습니다. 0960번 쓰시는 분, 중3 딸아이가 2년 동안 동생처럼 함께한 왕관 앵무새가 예상치 못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현 한창 사춘기에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반려조라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새의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울기만 하네요. 저희 딸이 기운 차릴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굉장히 가까운 친구를 잃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친구가 또 생길 거고 옆에 또 다가올 거고요. 너무 슬퍼만 하면 또 부모님도 슬퍼집니다. 네, 그래도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네, 09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중3 딸아이라고 하셨는데 네, 금방 또 얼른 회복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미라 작가님의 책을 읽다가 몽생미셸을 발견하고 제가 언제 갔는지 찾아보니 2019년이었네요. 그때의 감동이 떠올라서 다시 체크인할 준비를 하며 다시 가슴 설렙니다. 책 한 권이 이리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그 몽생미셸이 배경이 됐던 영화의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2학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연에게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보냅니다. 라고 하셨네요. 함께 듣고 계시겠죠? 네, 영화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전해드리죠.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고요. 영화 속 대사와 또 남녀의 허밍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산토리니였어요.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죠. 화산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높은 절벽이 정말 절경을 이루는 산토리니 야니의 곡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뮤지션이죠. 오늘은 앨범 버전이 아닌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93년 9월에 열렸던 아크로폴리스의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에서의 공연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제목이 생미셸. 생미셸은 프랑스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지방 그 경계에 있는 대서양 연안의 유명한 관광지이지요. 생미셸, 몽생미셸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스티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석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난생 처음 라디오에 음악 신청해 봅니다. 저희 형수님이 혈액암으로 1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하늘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이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형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기억될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세상에서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얻은 주인공이 안식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 속에 현자의 인도를 받아 눈부신 석양이 내린 서쪽 불멸의 땅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멀어지는 배를 비추던 장면에 흐르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애니 레녹스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빛 바다 너머의 축복받은 땅에서 안식을 찾길 바란다는 노래 가사처럼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형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형님과 조카를 비롯해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분께 이 음악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영석 씨께서 청하셨네요. 네, 명복을 빌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OST에서 애니 레녹스가 노래하는 Into the West입니다.

야구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실밥이 있습니다. 붉은 실로 꿰매어 놓은 그 실밥은 의미심장하게도 108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공을 손에 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것인지 포수와 상의하고 마침내 공을 던질 때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생각과 선택의 연속일 겁니다. 그라운드에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이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선택과 그 선택을 실현하는 과정에 108개의 매듭을 가진 야구공이 함께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야구공에 있는 108개의 매듭은 그저 가죽을 이어붙인 흔적만은 아닙니다. 직구를 던질 것인가, 커브를 던질 것인가, 포크볼을 던질 것인가, 슬라이더를 던질 것인가, 공의 구질은 투수가 매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하죠. 야구공에 매듭이 있고 그것을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형태로 잡느냐에 따라 투수는 온갖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야구공이 회전하며 날아갈 때 공 표면의 매듭은 회전 방향으로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걸 매그너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공의 한쪽 면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반대쪽 면은 느려져서 변화구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야구공이 당구공처럼 매끈했다면 어땠을까요? 변화구를 던지는 건 불가능했겠죠. 투수가 매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의 궤적과 속도가 달라진다는 건 마치 인생에 관한 비유처럼 느껴집니다. 얼핏 꿰맨 상처처럼 보이고 흉터처럼 보이는 야구공의 매듭이 온갖 변화구를 만들어내는 비밀장치였다는 것이 놀랍죠. 흉터 같은 매듭이 있어서 갖게 된 야구공의 능력은 성장통을 겪으며 만든 흉터가 우리 삶의 방향과 능력을 만들어 온 것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크고 작은 상처를 매듭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무릎의 상처와 발의 굳은 살, 이런저런 흉터들을 야구공의 매듭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 108개의 야구공 매듭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성 있는 삶의 궤적을 갖게 된 건 상처를 통과하며 얻은 깨달음, 그 매듭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상처를 매듭 삼아 나만이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만들 수 있는 날들을 기다려봅니다. 상처와 흉터가 나를 발전시키는 매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날도 곧 올 거라고.

야구공의 매듭이 투수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우리에겐 상처와 흉터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야구공의 매듭이 108개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데이빗 달링의 첼로 연주 When We Forgive 이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에서 열린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과 북독일 라디오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카스파르 스푸트니쉬가 지휘하는 슈만의 4개의 노래,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946년에 창단된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은 르네상스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파토리를 아주 정교한 앙상블로 소화해내는 최고 수준의 실내 합창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3월 함부르크 음악회 전반부에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 로베르트 슈만의 합창곡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데요. 먼저 슈만의 이중 합창을 위한 4개의 노래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849년에 작곡된 무반주 이중 합창곡인데 리퀘르트와 제틀리츠, 괴테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두 개의 혼성 합창단이 마치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합창을 선보입니다. 제1곡은 안디 슈테윤의 별들에게로 되어 있고 제2곡 불확실한 빛, 제3곡 확신, 제4곡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이중 합창을 위한 4개의 노래 작품 번호 141번을 카스파르 스푸트니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이중 합창을 위한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141 감상하셨습니다. 제1곡 별들에게, 제2곡 불확실한 빛, 제3곡 확신, 제4곡 부적까지 전곡 모두 들으셨는데요. 합창에는 카스파르스 푸트닌슈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3월 1일 함부르크 공연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슈만이 여성 합창을 위해서 작곡한 12개의 로만제 작품 번호 69 가운데 디 카펠레 작은 예배당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남성 합창을 위한 6개의 노래 작품 번호 33 중에 디 로터스 블룸 연꽃을 들으시겠는데요. 연주에는 카스파르스 푸트니시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합창곡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앞서 슈만의 여성 합창을 위한 12개의 로만제 작품번호 69 중에 작은 예배당 감상하셨고요. 방금 남성 합창을 위한 6개의 노래 작품번호 33 중에 연꽃 들으셨습니다. 합창에는 카스파르 스푸트니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독일의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전반부에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 로베르트 슈만의 합창곡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슈만의 혼성 합창을 위한 4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번입니다. 1846년에 작곡된 4개의 노래는 슈만의 합창곡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리케르트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여행, 사냥, 이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제1곡은 북쪽이나 남쪽, 제2곡 보젠호스카에서 제3곡 사냥꾼의 노래, 제4곡 안녕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스파르 스푸트니쉬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혼성 합창을 위한 4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혼성 합창을 위한 4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를 감상하셨습니다. 제1곡 노르트 오더 쥐트부터 마지막 제4곡 구테나흐트까지 전곡 모두 들으셨는데요. 합창에는 카스파르 스푸트닌 씨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3월 1일 함부르크 공연에서 참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인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은 앙콜곡도 선보입니다. 슈만의 몬트나흐트 달밤 작품 번호 39의 5번을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슈만의 달밤 작품 번호 39의 5번을 카스파르스 푸트니 씨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독일의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에서 열린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음악회 전반부에는 북독일 라디오 보컬 앙상블이 슈만의 합창곡을 선보인 데 이어서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을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3번은 흔히 폴란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작품인데 그것은 이 곡의 마지막 5악장이 폴란드풍의 음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콥스키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완성한 지 몇 달 후에 이 교향곡 3번 작곡에 착수해서 1875년 8월에 전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니콜라이 루빈슈테인의 지휘로 이 교향곡이 모스크바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이 곡은 특히 그 러시아적인 감성과 충곡풍의 멜로디 그리고 회화적인 이미지가 드러난 곡이라서 교향곡이긴 하지만 일종의 관현악 모음곡처럼 들립니다. 전곡은 모두 5악장 구성입니다. 자, 그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29, 1악장 서주와 알레그로, 2악장 알라 테데스카, 3악장 안단테 엘레지아코, 4악장 스케르초, 5악장 피날레 들으시겠습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29 전악장을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3월 1일 독일의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란 폴로네즈 브릴란테 작품 22 가운데 뒷부분 그란 폴로네즈 브릴란테 들으시겠습니다. 얀 리시에치

쇼팽의 그란 플로네즈 브릴란테 알레그로 몰토 작품 번호 22를 얀 리시에츠키의 피아노 연주,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한 북독일 라디오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최영섭 작곡가가 2026년 6월 29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작곡가는 1929년 경기 강화군에서 출생을 했으며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공부했는데요. 이후 한양대 음대 교수, 중앙대 겸임 교수 등을 지내면서 후학을 길렀고 또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다운 가곡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가곡 작품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노향림 시 최영섭 곡 해뜨는 나라의 아침입니다. 테너 이문균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최영섭 작곡가의 작품들로 함께했습니다. 해 뜨는 나라의 아침, 그리고 그리운 옛봄, 연가곡 4개 중에서 여름, 그리고 입합꽃 당신까지 이어서 감상을 했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한상옥 씨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지금까지 진행의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보 비용은 부주의나 실수로 치르지 않아도 되는 듯 치른 비용을 뜻한다. 깜빡 비용, 멍청 비용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그 부주의나 실수가 한두 번일 때까지는 바보 비용으로 부르면 안 된다. 그건 수업료라고 불러야 한다. 수업료는 배움을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다. 치른 만큼 얻는 것도 늘어나는 실력도 많은 긍정적인 비용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실수가 바보 비용이 아니라 수업료가 되게 하는 것도 지혜와 능력일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엽입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가 함께한 스모크의 쥔 요라이스였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931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새싹 1576번. 지난주 아트센터 인천에서 클래식 공연 보고 왔습니다. 공연곡 중에 당밤 오프닝 곡이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듣는 순간 엄청 반가워서 혼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힘인 것도 그 악기가 바순인 것도 처음 알았네요. 바순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당밤 덕분에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음악 시그널 음악 제목이 힘이고요. 지금 경험하신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매일 듣는 동일한 시그널 음악도 또 기분과 계절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새로운 그런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으니 얼마나 더 새롭게 느끼셨겠습니까? 요즘 좋은 공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라디오 밖으로 나가서 실제 공연을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클래식을 듣기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주단체가 아니어도 감동이 다릅니다. 주위에 저렴한 공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무료 공연도 있으니까 꼭 체험해 보십시오. 아마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도 앞으로 달리 들릴 겁니다. 새싹 문선영 씨,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로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부디 잠들지 않게. 오늘 밤 특히 노동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누군가에게는 잠이 잘 오는 수면 음악, 누군가에게는 잠이 절대로 안 오는 노동요. 같은 곡도 이 듣는의 목적에 따라서 달리 들리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박영애 씨께서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음악도 DJ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은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퀘열번호 37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의 1악장,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장진희 씨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디님. 저는 지금 체코 프라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체코 필하모닉이 시민을 위한 무료 야외 공연을 가졌는데, 체코 필하모닉이 무료 야외 공연을 했습니까? 여름에 듣기 좋은 아주 청량한 곡이 있어서 당밤 애청자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걸슌의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이었어요. 살짝살짝 랩소디 인 블루도 느껴지는 세련된 곡이었답니다. 현장에서 들을 때는 연주 사이에 근처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가미돼서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프라 오페라 극장에서 나부코도 보고 내 사랑 드보르작의 묘지도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묘지 가면 우리 드보르작 선생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초여름의 유럽이라니. 건강한 여행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러우실 것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 그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걸슈네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지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장형진 씨. 아내와 함께 육아휴직했습니다. 아이 둘 재우고 빨래 개면서 듣고 있어요. 낮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고요한 밤 당방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콩창에 인사 남기니 다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클래식 잘 모르지만 아내가 매일 듣는 음악 중에 하나 신청합니다. 우아한 유령 틀어주세요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육아휴직하는 남편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하셔야죠. 겸사겸사 틈날 때 라디오도 즐기시고 아내와 함께 지혜롭게 행복한 육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걸신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중의 3악장,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지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박순천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얼마 전 근무 중에 심한 어지럼증으로 급히 뇌 CT와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끈기와 성실함으로만 버텨온 저를 비로소 마주합니다. 이제 끈기 대신 끈키를 실천하려 합니다. 아, 이거 멋진 말인데요. 힘들면 멈추고 아프면 쉬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정리하면서 오직 나를 중심에 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아끼는 다짐 속에서 당분간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슈베르트 음악 신청하셨습니다. 일체 계고입니다. 사는 게 다 고통의 일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연이라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두 크고 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힘드실 때는 정말 독하게 나만 생각하고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게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우리 박순천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분 같습니다. 응원의 음악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A장조 도이치번호 574, 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김수연의 바이올린, 임동혁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의장조 도이치포노 574의 1악장 김수연의 바이올린 임동혁의 피아노였습니다. 김지섭 씨는 시험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시험 며칠 안 남은 시점에 밤에 기운이 쭉쭉 빠지네요.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악장 마장조 들으면서 잠시나마 피로를 잊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시험은 뭐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해방감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조금 할 만해질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운이 솟아오를 신청곡.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윈턴 마셜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흠멜의 트럼펫 협주곡 2장조의 2악장, 윈턴 마셜리스의 트럼펫, 레이몬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아트 콘텐츠 그룹 땡센 컴퍼니의 대표인 김난희의 책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의 한 페이지입니다.

김난희는 여성지 기자로 일하면서 결혼 육아 분야의 책을 여러 권 펴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발달장애를 계기로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예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땡센컴퍼니를 세웠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1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종교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은 어느덧 화가 김익환입니다. 동심을 떠오르게 하는 그의 그림은 한국 현대화의 거장인 박소보 화백으로부터 이대로 계속 이렇게만 그리면 된다는 큰 지지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김난희는 그 아들을 위해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낳은 너야. 너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너 낳는 동안 엄마는 세 번이나 기절을 했지. 하지만 의사가 널 내게 건네는 순간 두 팔을 활짝 벌려 너를 안았단다. 나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 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사랑이 쏟아졌어. 너를 낳느라 고생한 기억은 그날 분만실에 다 두고 나왔어. 너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마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10대의 학교 대신 자신의 재능을 선택해 화가가 된 게 엄마는 마냥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또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잊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단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을 때조차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르단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 욕심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것으로 남겨둬.

7월 10일과 11일에 열리는 오티즘 엑스포 전시회에 가면 김익헌 학우의 그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발달장애인 아트 콘텐츠 그룹 땡센컴퍼니의 대표이자 화가 김익환의 어머니, 김나니의 책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 이병우의 어머니였고요. 이어지는 곡 그레이스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음악, 원래 에드버트 안톤센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6583번.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에 한 번 혼자서 클래식 연주회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러 간 음악회에서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중에 1번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12번 맑게 갠 여름 아침에를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음악회를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 좀 부담되고 딱 좋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그때 들으셨던 음악,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1984년도 독일 뮌헨 실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48 중에서 1곡 이 아름다운 5월에, 12곡 빛나는 여름 아침에,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슈의 피아노였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추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2악장 라르고입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더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이 악장을 알고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새싹 5669번 안녕하세요. 올해 발령받아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신규 초등교사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슬슬 귀가 아파지기도 하네요. 밤에는 이렇게 클래식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조성진 버전의 디뷔시 달빛 들으면서 잠들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도 아이들과 재밌게 지내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교사분들 중에 난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초중 선생님들이 그렇죠. 청각권리 이 초임부터 유의를 하시고요. 종종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선생님들 다 힘드시지만 신규 선생님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음악은 이 드뷔시의 달빛 치고 신청하신 음악인데 저희가 여러 번 들려드려서 오늘은 조성진이 연주하는 드뷔시의 달빛 못지않은 정말 아름다운 라벨의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곡도 이 사연과 함께 소개됐기 때문에 기억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조성진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슨스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의 2악장, 조성진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드뷔시의 라플리스 글랑트입니다. 렌토 보다 느리게. 베르나르트 헤르만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비스의 렌토보다 느리게, 베르나르트 헤르만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루크 밀러의 25개의 연습곡 중에서 1곡 순진한 마음, 3곡 목가, 8곡 아름다운 마음, 13곡 위로, 크리스토프 에슈엔바흐의 피아노입니다.

13곡 위로 크리스토퍼 에쉔바흐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존 필드의 녹턴 5번 B플랫 장조, 알리사 라우트의 피아노였습니다.

3636번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은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나태주 씨 마음이 힘든 날은 당신의 방과 음악 들으면서 생각 정리합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음악 신청합니다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을 바탕으로 한 음악 오 멜랑콜리아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실비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존 루터의 Gaelic Blessing입니다. 존 루터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아와 케임브리지 싱어스가 함께합니다.

존 루터의 음악 Gaelic Blessing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존 루터가 지휘하는 City of London 심포니아와 케임브리지 싱어스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우,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자 나무는 느리게 대신 아주 오래 자라는 나무입니다. 1년에 1mm 남짓 자라면서 지름이 20cm가 되기까지 100년

서두르지 않는 나무. 이 피자나무의 매력인데요. 그런데 그 단단하고 오래 사는 좋은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난개발과 숲의 변화, 또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 약하다는 점 등 뭐 여러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 피자나무에게 응원을 보낼 수 있다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주렴. 어쩌면 피자나무도 우리에게 같은 걸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어디에서든 끝까지 잘 살아가렴.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합창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데어 게르트너 정원사 작품 번호 17에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부다페스트 코다이 여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메리케 시도 있어요. 후고 볼프와 슈만이 그 작품에 곡을 붙였죠. 거기서는 그 주인집 따님이 등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청년 정원사가 나무들을 가꾸고 있으면 그 정원을 거닐고 혹은 차를 마시는 그 귀족 여인들을 자주 맞부딪힐 수가 있었겠죠. 신분이 높은 여인에 대한 어떤 선망이랄까? 그런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 정원에도 비자나무가 있었을까요? 비자나무를 담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느려도 오래 또 단단하게 한 주를 살아낼 준비 되셨나요? 응원을 담은 노래들로 한 시간 동안 논할 함께 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프랑시스 블랑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Le chemin de l'amour, 사랑의 길. 이 곡을 쓰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두려움, 불안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이 사랑의 길이 흐려질지라도 선명히 기억하겠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디봉, 아망딘 사바리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피에르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 멜로디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엑토흐 베를리오즈의 가곡이었어요. 라 벨 보야주에즈, 아름다운 여행자. 아홉 개의 아일랜드 멜로디 작품 번호 2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멜로디. 아일랜드 시인이죠. 토마스 모어의 시를 번역해서 그 가사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홀로 여행하는 나그네 여인의 신부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 바리톤 토마스 햄슨, 제프리 팔센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멜로디는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이 불렀고요. 아망딘 사바리의 피아노, 크리스티앙 피에를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로 건너가 볼게요. 요제프 하이든의 칸타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제목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하이든이 궁정 악장으로 일했던 그 오스트리아 가문,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헝가리 가문이겠죠? 에스테르 하지가의 그 후작의 귀국을 축하하며

면서 이 음악을 헌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그 중에서 합창 감상하시겠습니다. 샘브라케 인퀘스터 이렇게 좋은 날에는 아 제목부터 찬양의 의미가 짙게 깔려 있네요. 소프라노 임선예의 음성, 안드레아스 스페링이 지휘하는 보컬 앙상블 켈른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축하 칸타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도착의 즈음에서 중에서 합창 이렇게 좋은 날에는 소프라노 임선예가 불렀고요. 안드레아스 스페링이 지휘하는 보컬 앙상블 켈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의 하모니였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프란시스코 다레가의 레쿠에로도스 델라 알람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정을 방문한 뒤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죠. 오늘은 가사를 붙인 노래 사라 브라인만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이타노 도니체티의 벨칸토 오페라 만나보시죠. 연대의 딸 중에서 마리에 아리아 여주인공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Il faut partir. 이제 떠나야 해요. 연대 군인들에 의해 길러진 그녀의 신분이 귀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토니와 헤어지는 슬픔을 담은 작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줄리 퓨스,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테너의 에베레스트라 불린다 그래요. 뭐 하이시를 그러니까 다섯 번은 넘기고 한 열 번 가까이 질러야 하는 정말 고난도 기교의 아리아죠. 토니오가 부르는 아 메자미 겔주흐드페트. 아 친구들이요, 오늘은 최고로 좋은 날. 사랑하는 마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고선 이 병사들 앞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의 대표적인 테너죠. 후안디에고 플로레스의 음성이었어요. 앵콜을 금지하는 라스칼라에서 정말 거듭된 요청 끝에 결국 이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그러면 하이시를 20번 가까이 내지른 건가요?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하는 밀라노 쥐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사실 벨칸토 오페라다 보니까 이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작품 굉장히 노래들이 경쾌하고 화려한데요. 먼저 들으신 이 마리의 아리아, 이 슬픔의 노래만 조금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은은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떠나야 해요. 소프라노 줄리 푹스가 불렀고요.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헨델과 동시대 인물로 18세기 영국에서 교회음악과 관현악을 이끌며 영국음악의 전통을 지켜낸 작곡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보이스. 헨델보다 26년 늦게 태어난 그는 헨델 이후 영국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영국 교회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어린 시절엔 세인트폴 대성당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작곡가와 오르가니스트인 모리스 그린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25살에 왕실 예배당의 작곡가가 됐고요. 44살에는 영국 왕실 음악감독에 임명돼서 영국 성공회 전통의 합창음악을 많이 남겼죠. 하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교회 음악가와 극음악 작곡가의 경계가 오늘날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인트폴 대성당과 왕실 예배당에서 활동한 교회 음악가였던 그 역시 동시대 궁정과 귀족 사배를 위한 송가, 마스크, 세레나타, 또 연극 부수 음악을 꾸준하게 작곡했죠. 특히 당시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 아래 성경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한 영어 음악극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세레나타가 바로 보이스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뛰어난 지혜와 번영의 시대를 이끈 성경 속 전설적인 통치자인데요. 당시 영국 사회가 이상으로 삼았던 건 지혜로운 통치와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영국인들이 꿈꾸던 지혜로운 통치와 평화로운 세상을 솔로몬이란 인물을 통해 노래하고 자했던 작품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종교음악이라기보다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그린 18세기 영국의 목가적인 음악극에 가깝습니다. 세레나타는 오페라처럼 여러 막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번호곡들로 이루어진 단막 형식의 작품인데요. 이 세레나타 솔로몬은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그리기보다는 평화와 조화, 또 이상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에 등장하는 저녁 무렵의 평화로운 자연을 노래하는 영국 바로크의 대표적인 목가풍 아리아, 부드럽게 불어라 남풍아, Softly Rise a Southern Breeze입니다.

의 고요함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람과 평화를 그린 노래입니다. 영국 작곡가 윌리엄 보이스가 만든 세레나타 솔로몬 가운데 부드럽게 불어라 남풍아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아, 그동안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 김승희 아나운서가 대신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뭐 워낙 클래식도 좋아하고 또 많이 알고 있어서 뭐 걱정이 안 되네요. 든든합니다.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레나타입니다. 세네강의 축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를 찬양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평화를 찾는다면. 소프라노 호니타 라스카로,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 휴양지의 풍광이 아름다웠던 영화 뉴스에는 더 이상 지휘봉을 잡지 않겠다는 노년의 음악가와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영화감독, 미스 유니버스, 전직 축구선수 등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엔 공중부양을 시도하는 스님도 있었죠. 그토록 아름다운 곳에 요양을 왔으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명예와 욕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공중부양에 성공하는 장면을 영화가 굳이 보여준 건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나름의 질문이기도 했겠죠. 다시 지휘를 시작한 노 지휘자, 진정한 자

6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월요일 저녁을 아주 힘차게 신나게 출발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네, 플라잉이었어요. 스티브 바라켓,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스티브 바라켓의 플라잉 들으셨습니다. 김희재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전기현님, 세음가족님 반가워요. 오늘도 많이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송경엽 씨, 고흥 엄마 집 근처 저맘 독점 마을의 저수지를 보며 캠핑카 뒷문 열고 블로그 글을 쓰고 보니 딱 6시 정각이 됐네요 하시면서 네, 바로 또 세상의 모든 음악에도 글을 보내주셨네요. 송경엽 씨도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곡이죠. Fly Me to the Moon. 이 곡 오늘은 주디 갈란드가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도라라는 곡이었어요. 도라는 여성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어원은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곡은 브라질의 가족 음악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까이미 가족 가운데 아버지인 노리바우 까이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인데 이 곡을 그 도리바우 까이미 센테나리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뮤지션들이 헌정 앨범을 지난 2014년에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슈쿠부아르키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도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주디 갈란드가 노래한 Fly Me to the Moon이었어요. 이 곡을 프랑크 시나트라보다 사실 한 해 먼저 불렀었는데요. 그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황인경 씨께서 오늘 오프닝은 마음에 더 스며드네요. 종일 마음이 무엇을 좇았는지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내려놓고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397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한 나만의 여름나기 플레이리스트예요. 새음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플레이리스트에 여러 곡을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0: 이탈리아의 그룹이죠. 토토 쿠투니오가 리더였던 그룹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하면은 모르셔도 아마 조다생의 레테 안디안, 인디안 썸머 하면 샹송으로 더 익숙한 곡이죠. 그 원곡입니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영어로 내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스캣 혼성 코러스가 들어간 곡입니다.
1: I think I just might go back to Africa.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끼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누가, 그 누가라는 의미인데요. 영화 프로페셔널, 샹폴 벨몽도 주연의 프랑스 영화의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전에, 한 10년 전에 다른 이탈리아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인데 재사용을 했지요. 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깐사우두막, 바다의 노래라는 곡. 원래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의 파두, 솔리다, 고독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바꾸고 제목도 바꾸어서 둘스 봉투슈라는 후배 파디스타가 불렀죠. 이 둘스 봉투슈는 에니오 모리코네가 한 여가수이기도 하죠. 그녀와 함께 앨범도 하나 작업을 했으니까 말이죠. 둘스 봉투슈가 노래한 바다의 노래 깐사우두막 두 번째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그룹 알바트로스, 토토 쿠뚜뇨가 이끄는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애니현님, 네, 애니현2433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이제서 이 노래 제목을 알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네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를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7630번 쓰시는 분, 계절이 변하듯 저의 삶도 변하고 어느덧 대학교 졸업도 머지않았는데 세운만큼은 그 모든 시간을 꽉 채워주며 한결같군요.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라고 개근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6947번 쓰시는 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위스키 온 더 락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연주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현실은 얼음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위스키가 빠졌네요. 그렇죠?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 몰도바였는데요. 이 곡도 네, 조만간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 일단은 얼음물로 좀 위로를 하시고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가운데 소프라노의 아리아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Sheep may safely graze. 이 곡을 메리 하우가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편곡을 했죠. 그 편곡 버전을 안젤라 휴이트가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이었어요.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가 되겠죠. 19세기 중반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찬송가지요. 이 곡 오늘 영국의 보이스 오프라노 안소니 웨이 그리고 세인트 폴 대성당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사냥 칸타타 가운데 Sheep may safely graze.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를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의 연주였습니다. 2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건너왔어요 하셨네요. 이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트럼펫 연주곡 한 곡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많이 건너오시면 좋겠는데, 네,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어떤 듣던 그런 늘 접하던 또 음악들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참,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트럼펫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시드니 베셰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인디언 썸머라는 곡이에요. 1920년대 때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 시드니 베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그리고 그의 뉴 올리언스 핏 워머스가 함께 연주합니다.

라틴계 가수들은 자신만의 구호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출신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의 구호는 아스카르였는데요. 설탕이라는 이 구호는 달콤해서 환호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녀의 인생관과 노래,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구호와 일치했기 때문일 겁니다. 셀리아 크루스가 평생 품었던 소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하죠. 난 항상 행복해요. 슬픈 말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셀리아 크루스는 특히 망명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설탕처럼 달콤하진 않았죠. 쿠바에서 태어난 셀리아 크루스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데 어디서나 노래를 부르면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수가 됐고 최고의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쿠바 혁명으로 모든 것이 변하자 셀리아 크루스는 1960년에 미국 망명길에 올랐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쿠바로 돌아가지 못했죠. 셀리아 크루스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공연은 관타나모에서 열린 공연이었을 겁니다. 관타나모는 쿠바의 영토 안에 있는 미군 기지죠. 셀리아 크루스는 이곳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는데 1990년 쿠바를 떠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땅 관타나모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망명한 모든 쿠바인의 이름으로 조국의 대지에 입맞춤했다고 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버전의 관타나메라가 있지만 셀리아 크루스가 부르는 관타나메라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타나모 공연에서 관타나메라를 불렀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셀리아 크루스가 부르는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아가씨 들어보시죠.

관타나모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 셀리아 크루스는 관타나모의 흙 한 줌을 병에 담아 가져왔다고 하죠. 쿠바의 혼을 담은 이 흙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셀리아 크루스가 늘 슬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은 그녀가 망명자들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향수에 젖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녀는 몇 배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녀도 미국 음악계에 정착하기까지 숱한 서름을 겪어야 했지만 오로지 탁월한 실력으로 라틴 팝의 전성기를 열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던 2013년에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제니퍼 로페스가 셀리아 크루스에게 바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셀리아 크루스. 음악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슬픔을 잊기 바라며 아스카르를 외쳤던 셀리아 크루스는 쿠바를 떠나온 사람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겠다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쿠바 출신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가 부른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아가씨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주는 1999년에 발표한 A Night of Salsa라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셀리아 크루스 and Friends, 여러 친구들과 함께한 앨범이었는데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라 인디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지오니 파체코, 역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티토 푸엔테도 함께 피처링해준 셀리아 크루스의 관타나메라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엔 관타나모입니다. 그러니까 관타나모에서 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은 쿠바의 손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셉테토 나시오날 이그나시오 피네이로의 연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엔 구안타나모, 구안타나모에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곡은 세테토 나시오날 이그나시오 피니에이로, 쿠바의 손 그룹인데요. 그들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0849번 쓰시는 분, 아파서 입원 중인데 4인실에서 이어폰으로 클래식 FM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음악, 좋은 음악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요.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084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새벽,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빈 벌린의 곡입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였어요. 이거 원래 뮤지컬 영화 탑햇라는 1935년 영화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프레드 아스테어는 이 영화에서 Cheek to Cheek이라는 노래도 더 유명한 그 노래도 불렀죠. Isn't this a lovely day? 이 곡 오늘은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에서 매직 월츠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지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콤비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그 주인공, 천재 피아니스트인 주인공의 그 피아노 연주 곡들은 또 다른 작곡가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아메데오 또마지가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매직 월츠 들으셨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저도 다른 방송에서 넘어와서 잘 듣고 있다가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작품 마감해야 하는데 저 말고 건너온 분 계시다니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네, 저도 화이팅 손 들어봅니다. 작품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연 보면 말이죠. 그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작업하신다는 분 많이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내보는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4살 된 딸아이의 책 읽는 소리와 이제 100일 된 아들의 장난감 소리에 섞인 세상의 모든

듣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낙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아내 생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셨는데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힘들 텐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가족의 맑은 날씨가 되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연애 시절 자주 듣던 곡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네, 아내분 생일 축하곡으로 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9010번 쓰시는 분, 평일 저녁에 마을 논길을 신랑과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길가에 금계국이며 꽃양귀비 씨앗도 한 움큼 담아가고 있어요. 안성의 시골 마을을 걷는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정한 씨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분도 지난 금요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앞에 박성진 씨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청하신 곡이 The Moon, The Stars and You 입니다. 닐스 란그렌 스웨덴의 뮤지션이죠. 그의 노래와 트롬본 연주 전해드립니다.

였어요. 015B라는 그룹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우리 형제가 주축이 된 그룹이죠. 객원 보컬을 기용하면서 음악을 펼쳤는데요. 그중에 동생인 정석원이 작곡한 산타페, 이정식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The Moon, The Stars and You, 달, 별, 그리고 당신이라는 이 곡, 스웨덴 출신의 뮤지션 닐스 란그렌의 목소리와 트롬본 연주였습니다. 0960번 쓰시는 분, 중3 딸아이가 2년 동안 동생처럼 함께한 왕관행 모세가 예상치 못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현 한창 사춘기에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반려조라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새의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울기만 하네요. 저희 딸이 기운 차릴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굉장히 가까운 친구를 잃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친구가 또 생길 거, 옆에 또 다가올 거고요. 너무 슬퍼만 하면 또 부모님도 슬퍼집니다. 네. 그래도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네. 09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중3 딸아이라고 하셨는데 네. 금방 또 얼른 회복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미라 작가님의 책을 읽다가 몽생 미셸을 발견하고 제가 언제 갔는지 찾아보니 2019년이었네요. 그때 감동이 떠올라서 다시 체크인할 준비를 하며 다시 가슴 설렙니다. 책 한 권이 이리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그 몽생 미셸이 배경이 됐던 영화의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울산 현대 청운고등학교 2학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연에게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보냅니다. 라고 하셨네요. 함께 듣고 계시겠죠? 네, 영화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전해드리죠.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고요. 영화 속 대사와 또 남녀의 허밍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산토리니였어요.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죠. 화산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높은 절벽이 정말 절경을 이루는 산토리니 야니의 곡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뮤지션이죠. 오늘은 앨범 버전이 아닌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1994년에 93년 9월에 열렸던 아크로폴리스의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에서의 공연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제목이 생미셸. 생미셸은 프랑스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지방 그 경계에 있는 대서양 연안의 유명한 관광지이지요. 생미셸, 몽생미셸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라스트 콘서트 OST에서 생미셸 스테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석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난생 처음 라디오에 음악 신청해봅니다. 저희 형수님이 혈액암으로 1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하늘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이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형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기억될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세상에서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얻은 주인공이 안식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 속에 현자의 인도를 받아 눈부신 석양이 내린 서쪽 불멸의 땅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멀어지는 배를 비추던 장면에 흐르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애니 레녹스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빛 바다 너머의 축복받은 땅에서 안식을 찾길 바란다는 노래 가사처럼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형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형님과 조카를 비롯해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분께 이 음악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영석 씨께서 청하셨네요. 네, 명복을 빌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OST에서 애니 레녹스가 노래하는 Into the West입니다.

야구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실밥이 있습니다. 붉은 실로 꿰매어 놓은 그 실밥은 의미심장하게도 108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공을 손에 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것인지 포수와 상의하고 마침내 공을 던질 때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생각과 선택의 연속일 겁니다. 그라운드에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이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선택과 그 선택을 실현하는 과정에 108개의 매듭을 가진 야구공이 함께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야구공에 있는 108개의 매듭은 그저 가죽을 이어붙인 흔적만은 아닙니다. 직구를 던질 것인가, 커브를 던질 것인가, 포크볼을 던질 것인가, 슬라이더를 던질 것인가, 공의 구질은 투수가 매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하죠. 야구공에 매듭이 있고 그것을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형태로 잡느냐에 따라 투수는 온갖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야구공이 회전하며 날아갈 때 공 표면의 매듭은 회전 방향으로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걸 매그너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공의 한쪽 면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반대쪽 면은 느려져서 변화구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야구공이 당구공처럼 매끈했다면 어땠을까요? 변화구를 던지는 건 불가능했겠죠. 투수가 매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의 궤적과 속도가 달라진다는 건 마치 인생에 관한 비유처럼 느껴집니다. 얼핏 꿰맨 상처처럼 보이고 흉터처럼 보이는 야구공의 매듭이 온갖 변화구를 만들어내는 비밀장치였다는 것이 놀랍죠. 흉터 같은 매듭이 있어서 갖게 된 야구공의 능력은 성장통을 겪으며 만든 흉터가 우리 삶의 방향과 능력을 만들어온 것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크고 작은 상처를 매듭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무릎의 상처와 발의 굳은 살, 이런저런 흉터들을 야구공의 매듭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 108개의 야구공 매듭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성 있는 삶의 궤적을 갖게 된 건 상처를 통과하며 얻은 깨달음, 그 매듭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상처를 매듭 삼아 나만이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만들 수 있는 날들을 기다려봅니다. 상처와 흉터가 나를 발전시키는 매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날도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야구공의 매듭이 투수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우리에겐 상처와 흉터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야구공의 매듭이 108개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데이빗 달링의 첼로 연주 When We Forgive 이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예유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 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협주곡인데요.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쉐리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유명 음반 오늘 월요일인데요. 좀 심각하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작품 번호 32, 존 바빌롤리가 주연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마법의 지휘봉 황홀경입니다. 존 바비롤리, 그가 지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피에트로 차이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작품 번호 32, 오늘 명언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가 첼로 없이 피에르 프루니에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음원이죠. 스테레오 시절 이후, 스테레오 시절에 접어든 이후에 나온 음반 가운데서는 제 개인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연주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다른 첼리스트처럼 프레이징이 유려하거나 또는 격조가 있다거나 이런 것과는 달리 살짝 짧죠. 그 대신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볼자가 첼로 협주곡과 어우러져서 최고의 명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지 쉘의 뒷받침도 뛰어나고요.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쉘이 주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번호 104,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조지 셔리 주연은 베를린어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리히터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연주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 탄생할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죠. 클래식 애호가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도 익숙한 곡이 됩니다. 당연히 할리우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이 토키 영화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나온 이 곡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 할리우드 영화의 멜로물의 사운드 트랙이 바로 이 곡을 흉내낸 것들이 많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딘 셸의 바르샤바 협주곡도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축소판이었죠. 그런데 60년대 접어들면서 이 리히터의 연주는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때까지 달콤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도취적인 그런 연주, 영화음악 같은 연주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반해서 리히터는 철학적 무게감, 이 곡이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었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 철학적 깊이감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원본의 정신에 의거한 그런 감상주의가 거친 연주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역시 리히터의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연주 비할 바가 없습니다. 모노 시절 레코딩도 있습니다만 역시 스테레오 레코딩 어쩔 수 없이 음질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모노 18,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스타니사프 미소츠키가 주연하는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F장조 리옹 번호 775 페드리코 굴릴미의 바이올린 로베르토 로레지안의 오르간 페드리코 마리아 자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코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의 부장초 리옹 번호 775, 페데리코 굴리엘미의 바이올린, 로베르토 로레지안의 오르간, 그리고 페데리코 마리아 자르델리가 이끄는 모도 안티코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지명금한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재밌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린 예상치 못한 일들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다시 저마다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미 일어난 일로 인상을 찌푸리기보단 생각지도 못한 일을 반겨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욱 작곡 일렁이는 마음 꽃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일렁이는 마음, 꽃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반겨 맞이할 마음을 오늘 이야기해봤는데요. 꽃별 해금의 선율도 마치 예기치 않은 바람처럼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겨주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리 먼 곳에서부터 누추한 이곳까지 찾아와 주셨으니 그 후의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감사의 편지를 올렸어야 하는데 맡길 인편이 없어 그저 그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멀리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편지를 통해 무더운 요즘 부모님을 모시고 평안히 지내고 있으며 독서와 성찰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크게 위안되는 마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상정이 한정운에게 보낸 편지 답장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한정운은 이상정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편지 한 장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부르기도 어렵고 고향 쪽으로 가는 인편이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에게 뜻밖의 편지를 받고 그걸 가져온 사람에게 자신의 소식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지 이상정은 먼 곳에 있어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경풍년 병주 두거 김정수의 대금 안지용의 피리 최용진의 장구반주입니다.

경풍년 평조 두거, 김정수의 대금, 피리의 안지용, 장구 최영진이 함께했습니다. 편지 한 장에 담긴 그리움과 풍류 가득한 선율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노래하는 소리로 이어갑니다. 황규남의 노래 12가사 권주갑니다.

황규남의 목소리로 12가사 건주가 듣고 돌아왔습니다. 건주가가 따뜻한 정을 건네줬다면 이번에는 아쟁 특유의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쟁산조 서용석의 아쟁입니다.

0: 우리 음악에 병창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가야금 병창을 가장 많이 하고 검은고와 해금 병창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가야금 병창 천자 뒤풀이를 보내드립니다. 병창은 판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노래하는데요. 천자 뒤풀이는 판소리 춘향가에 나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요 이도령이 광한로에서 춘향을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신 한 뒤 글귀마다 춘향으로 변하여 읽으시겄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천자문을 읽는 건데요. 처음에 몇 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계자시 생천하니 태극이 광대 하늘천 지벽 축시 생후하니 오행팔괴로 따지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축시는 오전 1시부터 3시 또 오행팔괴는 음양의 이치들을 의미합니다. 천자 뒤풀이에 나오는 다른 한자에는 또 거물현, 누루황, 집우, 집주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잘 나가던 천자문에서 이 부분부터 춘향이가 등장합니다. 무월동방 원앙금에 춘향동침에 자일숙 절대가인 좋은 풍류 나열준주 버릴열. 무월동방은 구름에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을 때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는 방을 뜻합니다. 여기서 원앙이 수노인 비단 이불을 덮고 춘향과 함께 있는 것을 잘숙자라고 했고 미인과 함께 보내는 풍류에 술동이를 줄지어 늘어놓은 것이 버릴열자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한자가 나옵니다. 춘향과 날과 입마주대고 아드득 쪽쪽대고 보면 법칙 려자가 이 아니냐. 한자 려자는 네모 모양인 입구자 두 개가 위아래로 나란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에 비유한 거죠. 그럼 천자 뒤풀이를 정혜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여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을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신 한 뒤 글귀마다 춘향으로 변하여 읽으시겄다.

우리 생하야 천지가 명하니 만물을 위하여 지구하 터지가 두터워 초보이기 생하니 달기를 취하여 지주하 인위지하야 천하

천자 뒤풀이 정혜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통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가야금 연주자 임지혜로 구성된 여성 듀오 듀오봇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피스 함께 하시죠.

듀오버스의 연주로 피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고수진이 작곡한 아침이 오는 소리 신주희의 대금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마랭마레 비율작품집 2권에 들어있는 모음곡 쥐장조 중에서 프렐류드와 쿠랑트 그리고 지그 라프티트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보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크리스토퍼 팔라메타의 오보, 에릭 팅거헬스의 비올레다 감바, 로메인 팔릭의 테오르보, 리자 굿 크로포드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화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마랭마라의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올 작품집 2권에 들어있는 모음곡 쥐장조 중에서 프렐류드와 크랑트 그리고 지그 라푸티트까지 오늘은 오보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보이스트 크리스토퍼 팔라메타와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헨델의 합주 협주곡 시장조, 헨델 작품 번호 318, 알렉산더의 향연 전악장이었습니다. 연주에는 앤드루 맨지가 이끄는 라 스트라바간차 쾰른이었습니다. 이어서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발다자레 갈루피의 건반수네타 시장조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안단테의 알레그로,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전설로 남은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칼란젤리의 1965년 레코딩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1965년 조금은 오래된 레코딩으로 감상하셨는데요. 작곡가 발다사르의 갈루피의 소나타 C장조 전악장을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장필리 라모의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 제3막 꽃에 나오는 사중창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소프라노 다니엘라 스코르카, 메조소프라노 에밀리 르나르, 테너 제키리 와일더, 베이스 시릴 코스탕초가 노래하고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로 플로리상이 함께 연주합니다.

장필리 라모의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 제3마 꽃에 나오는 사중창 부드러운 사랑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다니엘라 스코르카, 메조 소프라노 에밀리 르나를, 테너 제커리 와일더, 베이스 시리 코스탕초가 함께 노래했고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6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9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라르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르네 카피송의 바이올린 연주, 다비드 프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손쉽고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오늘 바이올린 연주에는 르노 카피송, 다비드 프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은 18세기 드레스덴 궁정의 축제에서 연주되었던 요한 다비드 하이니엔의 작품 모리츠 브루크 세레나타 중 심포니아입니다. 라이나르트 괴베리 이끄는 무지카 안티카 쾰린이 연주합니다.

18세기 작곡가 요한 다비트 하이니엔의 모르츠부르크 세레나타 중 심포니아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라이나르트 괴베리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콰 쾰르네 연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배우가 얼굴이 크다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내기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엄마가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단점은 인정하되 긍정적인 면을 찾는 대화법, 아보카도 긍정화건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보카도는 뚱뚱해 하지만 건강한 지방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좋은 것을 찾는데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달지도 시지도 않지. 하지만 그래서 다른 샐러드와 잘 어울려. 또는 후숙이 필요해. 하지만 덕분에 식감이 부드럽지.처럼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비행사이자 작가 리처드 바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안엔 나를 위한 선물이 마련돼 있다.

하이든 건반 소나타 33번 호복행 번호 16의 20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알프레드 브랜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어떤 문제든 그 안엔 나를 위한 선물이 마련돼 있다. 미국의 비행사이자 작가 리처드 바크의 소설 환상의 한 구절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선물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의 팬과 함께는 음악 선물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쇼팽의 발라드 4번 말러 꽃의 노래 베토벤 로망스 2번 풍성하죠? 이런 선물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은 바흐의 건반협주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인데요. 오늘 그 6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슈만 첼로 협주곡 작품 번호 129 중에서 2악장 랑잠 느리게 3악장 제어 레프하프트 매우 생기있게 크리스티앙 피에를라 마르샤의 첼로와 라파엘 몰랭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29 중에서 2악장 랑삼 느리게 3악장 매우 생기있게 세어 레파프트였습니다. 크리스티앙 피엘라 마르샤의 첼로와 라파엘 몰랭이 지휘하는 휘라무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쇼팽 발라드 4번 작품으로 5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 발라드 4번 작품번호 5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 주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각 조별 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봤고요. 어제와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네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네 팀은 누가 뽑았느냐? 제가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큰 타당한 이유는 없고요. 예. 남들이 우승 후보로 꼽는 팀 뽑았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오늘은 스페인과 멕시코입니다. 스페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갑자기 멕시코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브라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이번 월드컵 때문에 그 개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멕시코를 개최국 예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기고 토너먼트에 진출했기 때문에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 브라질이 잘하는데 살짝 수비가 뭐 그냥 제가 본 느낌에는 수비가 약간 다른 때 같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요. 느낌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무적함 대 스페인. 스페인은 7월 3일 오스트리아와 32강전을 치릅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16강전은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간의 이 승자와 경기를 치를 거고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A조. 이 뜨거운 개최국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조별리그에서 전승하면서 매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강전은 에콰도르와 치르네요. 멕시코는 여기에서 이기면 잉글랜드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승자와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멕시코

지는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스페인과 멕시코가 자랑하는 두 작곡가의 음악으로 이 경기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876년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항구 도시 카디스에서 태어난 마누엘 데 파야입니다. 30살 무렵 오페라 허무한 인생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발레 사랑은 마술사 삼각모자처럼 스페인의 짙은 색채가 담긴 곡을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민요를 채집하고 편곡해서 대중에게 알렸고 알베니스와 타레가 그라나두스와 함께 스페인이 자랑하는 작곡가로 꼽힙니다. 이의 마술은 멕시코의 작곡가 1950년 소노라주 출신의 아르투로 마르케스입니다. 마르케스는 쿠바와 멕시코의 사교춤 리듬을 녹여낸 관현악곡 단손 제2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지휘자 구스타브 두다멜이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앙코르 곡으로 자주 연주하면서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제2의 국가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 멕시코 둘이서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양국을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음악으로 두 나라의 결승전 상상하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마누엘 데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중에서 스페인 무곡 1번 라파엘 프리우벡 드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스페인 국립관현악단의 연주, 이어서 아르투로 마르케즈의 단손 2번 구스타브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이었습니다. 구스타브 누다메리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선 마누엘 데 파야 오페라 허무한 인생 중에서 스페인 무곡 1번이었습니다. 라파엘 프리오벡 부르고스가 지휘하는 스페인 국립관현악단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6월 5선지 위의 월드컵

주제로 한 달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7월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내일이면 이제 7월이네요. 6월은 월드컵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조별리그를 15경기를 이제 중계했고 32강전은 4경기 중계방송을 해야 하는데 아유 15경기에 비하면 뭐 32강전 4경기는 진짜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은데 6월에 함께한 오선지위의 월드컵 한 달간 즐거우셨나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지식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송어의 주제와 변주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이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만 편식의 유혹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피아노 오중주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도이치번호 667번 중에서 4악장 가곡 송어의 주제와 변주 오늘은 에밀 길렐스 피아노와 아마데우스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6하나 4하나 쓰시는 분께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 채울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미국의 비행사이자 작가 리처드 바크가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안엔 나를 위한 선물이 마련돼 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FM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요. 꽃의 노래 블루미네 한누린 두 가지 위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 로망스 2번 작품 번호 50번입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정명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2번 작품으로 50번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정명훈이 지휘하는 휘라우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이 곡이 원래 피아노 곡이었어요? 원곡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27일 바흐의 건반협주곡 7번이 방송된 날 휴대전화번호 5773 쓰는 청취자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곡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피아노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바흐가 퀘텐 궁정 시절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 이 곡의 원곡입니다. 바흐는 훗날 이 곡을 합시코드 음역에 맞춰서 G단조로 낮춰서 편곡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들으실 건반 협주곡 7번 바흐 작품 번호 1058번입니다. 오늘날 연주되는 바흐의 독주 건반 협주곡은 모두 7곡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곡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이올린이나 오보에처럼 다른 악기를 주인공으로 쓴 협주곡을 편곡해서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흐의 건반 협주곡을 들을 때 어디서 들어본 선율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흐는 라이프치 교회 음악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매주 새로운 칸타타를 작곡하는 등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1730년대에 대학생들의 연주 모임인 콜레기움 무지쿰을 맡아서 치머만의 커피하우스에서 매주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공식 업무는 아니었는데 바흐는 즐겁게 이 일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건반 협주곡도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바빠서 곡을 새로 쓰기보단 예전에 써둔 곡을 편곡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흐는 물론 그의 장성한 아들들도 여기서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구석구석에서 활력과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바로크 시대의 합시코드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악기 연주와 노래에 있어서 화성을 채우는 반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케스트라를 거느린 협주곡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으니까 새로운 매력을 목격한 당시의 청중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편곡과 원곡을 같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바흐 작품으로 1041 중에서 1악장과 2악장 제린 얀센과 그의 친구들 이어서 건반 협주곡 7번 바흐 작품으로 1058 중에서 2악장과 3악장 안드라스 시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바흐 작품으로 1041 중에서 1악장과 2악장 앞서 들으셨습니다. 제닌 얀센과 그의 친구들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건반 협주곡 7번 바흐 작품으로 1058 중에서 2악장과 3악장이었습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와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원곡이 바이올린 협주곡이고요. 이어서 건반 협주곡이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편곡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악장은 두 번 들으신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전체 3악장인데 이렇게 해서 전곡을 다 들었네요. 합시코드가 오랫동안 이 반주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가 바흐가 협주곡의 위치로 이른바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바흐의 독주 건반 협주곡 모두 7곡인데 이 7곡 모두 바이올린이나 오보에처럼 다른 악기를 주인공으로 쓴 협주곡을 편곡해서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이번 주는 쉬어갑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의 주인공은 0832 쓰는 분입니다. 우리 정간의 딸들 다섯 자매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납니다. 평균 나이 71살의 할머니들이지만 곱게 익어가려 합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평균 연령 71살의 우리 정시성을 쓰는 다섯 자매들 더 예뻐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엘가 사랑의 인사 작품으로 12번입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스티브 니 설리스의 첼로, 피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난다는 다섯 자매들.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살루타무르 작품으로 12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피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끝날 저희 출발 FM과 함께 끝곡은 발트 토이펠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번호 183번입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부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이 곡과 함께 출발의 팬과 함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 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 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 쓰는 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음악에서 배웠거든요.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리듬이죠. 글의 리듬이란 단어의 조합, 문장의 조합, 문단의 조합, 딱딱함과 부드러움, 무거움과 가벼움의 조합, 균형과 불균형의 조합, 문장 부호의 조합, 톤의 조합에 의해 생겨납니다. 참 그렇습니다. 글에서도 여러 가지 리듬이 존재하죠. 딱딱한가 하면 부드럽고, 무거웠다 싶으면 어느 순간 가뿐해지고, 비슷하거나 같은 발음이 반복되면서 경쾌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줄줄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다가 마침표와 함께 딱 멈춰지기도 할 때, 하, 좋다. 왠지 같이 달리고 있는 기분인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글처럼 우리 일상도 다양한 리듬으로 채워져 있죠. 악기 연주자가 된 것처럼 그 리듬을 잘 타면서 시작해보는 6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